0: 여름의 뜨거운 햇볕처럼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뜨란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고한 만큼 결과가 뒤따른다. 열심히 한 만큼 복이 주어진다. 성과는 노력에 비례하는 법이다. 뭐라고 말이죠?
0: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겠어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그런 인식이 자연스럽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겠지.
0: 네.
1: 혹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0: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죠.
1: 네.
0: 애초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자, 우리의 수고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네, 바울의 인생만 보더라도 사명을 위해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1: 맞습니다. 네.
0: 실제로 바울 자신도 성경에서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수고를 자랑하지 않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게 복음이죠. 그 가치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생각해보면 신앙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라기보다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1: 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마땅히 그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행실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참 가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잊지 말자고요.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0: 아멘.
1: 자, 매일 사랑에 들한 방송 가족분들께 오늘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두 가지의 또 영적 보약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준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이제 성경 네 구절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내드리는 이 성경 구절들 일상 가운데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아주 가득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말씀
1: 자, 오늘 그러면 네.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제 말씀으로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준비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0: 아멘. 아멘.
1: 자, 이게 오늘 저희가 앞서서 잠시 언급했던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0: 네.
1: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 내가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다.
0: 네.
1: 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고백합니다.
1: 아멘.
0: 네.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

0: 도 없었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드람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오늘 전해드리는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시작하는 뭐 날이지만 이번 주는 테마를 꽃밭으로 잡아봤습니다.
1: 아, 네.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요.
0: 그리고 집사님이 꽃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제가 꽃이 아니다 보니 꽃을 좋아합니다.
0: 아니, 꽃보다 집사님이시지만 집사님이 또 꽃을 원래 평소에 좀 좋아하시다 보니까
1: 네.
0: 네, 오늘 이번 주는 특별히 집사님께서 더더욱 이제 더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네.
1: 토요일에 남편이랑 드라이브를 하는데 네. 들꽃이 막 피어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0: 네.
1: 아, 정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들이 많지만 참 들꽃은 예뻐 이랬더니 네. 남편이 참 꽃 좋아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꽃을 보면요 치유가 돼요.
0: 네.
1: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요 네. 치유가 자기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면 그냥 걸으라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꽃 이런 들판들을 보면 본인도 모르게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힘이 있대요. 그래서
0: 그러니까 실제로 만물의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이제 다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걸으면서 주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1: 그럼요.
0: 다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0: 그래서 혹시 울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비가 안 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또 아주 기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그 습도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밖을 좀 거니는 여유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꽃향기 가득한 씨앗 이미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네. 자,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챙겨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또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1: 네.
0: 단어만 보내주셔도 답장으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넉넉하게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풍성하게 소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전극동방송 사랑의 드란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여러분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유튜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1: 또 생방송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0: 네. 보이는 라디오로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가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왜냐하면 유튜브는 이제 나갈 때마다 이제 방송이 꺼지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혹은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이제 또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 가입 절차만 좀 마무리해 주시면 자유롭게 이제 어플로 끊김없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실시간 채팅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키워드를 또 방송가족분들께 소개

0: 해야 할 텐데 일단 집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키워드를 딱 보시고 나서 요즘 집사님께서 키워드와 연관된 다양한 힌트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걸 좀 생각하셨을까요? 네.
1: 그래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0: 아, 네네.
1: 그런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0: 네.
1: 땡땡 은혜.
0: 아.
1: 땡땡 예수.
0: 아하.
1: 땡땡 믿음.
0: 아하.
1: 이걸 선포하고 싶더라고요.
0: 땡땡 은혜.
1: 네.
0: 땡땡 예수.
1: 네.
0: 땡땡
1: 믿음.
0: 거. 믿음.
1: 네.
0: 방금 들어놓고 그걸 기억 못하네요.
1: 저도 그래요.
0: 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걸로 살아가, 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정말 이거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땡땡이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죠.
1: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0: 네.
1: 아주 비싼 곳을 갔어요. 가방 같은 거 사려고 하는데
0: 네.
1: 하나 남았어요.
0: 아.
1: 표현이 맞을까? 이 아. 오직 이렇게 네.
0: 아. 그렇죠. 아직 뭐 제대로 못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른 척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1: 네.
0: 자, 일단은 두 글자인데 약 only you 할 때
1: 맞아요.
0: only you. 그러니까 진짜 너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땡땡 너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 8236번님께서 네. 들으셨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또 굳이 좀 얘기해 보자면 이게 대중가요였죠.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된 대중가요지만 따다 하나뿐인 그대 그대요 하면서 막 이 누구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1: 아~
0: 누구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1: 저희 시대 같긴 한데
0: 네, 근데 마지막에 그 노래에서 마지막 말미에 땅땅 하나뿐인 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정말 우리를 향해 아 정말 땡땡 하나뿐이다 나의 사랑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자 두 글자인데요. 두 글자 이응 지읒의 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직입니다.
0: 오직입니다. 네. 잠시 집사님께서 오직까지
1: 아 저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0: 거의 오지읒의 그 모음까지 나왔어요. 근데 받침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샵 9330번 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여러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솔리데오 글로리아.
0: 아,
1: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요, 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찾다 보니까
0: 네.
1: 저의 시가 아니에요.
0: 네.
1: 오직 한 분이라고 박두진님께서 쓰신
0: 시네요, 시. 네. 박두진 시.
1: 네.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오직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오직 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은 나의 예수님이시라. 내게 오직 한 힘이 있으니 그 힘은 나의 성령님이시라.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하리요? 가진 것은 오직 부끄러움뿐. 내가 무엇을 안다 하리요? 아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 그러나 내게는 오직 한 분이 계시니 그 한 분으로 나는 부유하고 그 한 분으로 나는 안전하며 그 한 분으로 나는 영원하도다.
0: 아멘.
1: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0: 아, 맞습니다.
1: 네.
0: 제가 또 요즘 검색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발달하지 않았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급하게 검색을 했어요. 박두진 기독교라고 검색했거든요.
1: 뭐라고 나와요?
0: 박두진 청록파 시인입니다.
1: 아,
0: 오랜만에 듣네요. 국어 시간에 배우고 안 배웠었는데 박두진 시인은 청록파 시인인데 해산 박두진 선생님입니다.
1: 네.
0: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그 감리교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대요.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1: 네.
0: 아무튼
1: 네. 정말
0: 검색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1: 이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0: 다시 한번 앞부분에 좀 말씀해 주세요.
1: 내게
0: 주시면.
1: 오직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0: 아멘.
1: 내게 오직 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은 나의 예수님이시라. 내게 오직 한 힘이 있으니 그 힘은 나의 성령님이시라.
0: 아멘. 아멘.
1: 네.
0: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독교 정체성으로 또 말씀의 기준으로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더 나아가서 오직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동력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오직이죠?
1: 네, 네. 오직입니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그리고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문자 소개할까요?
0: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마음 전파상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네, 마음 전파상의 찬양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왔어요?
1: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0: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이 마음 전파상, 이 오화평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와 그리고 예전에 이제 더 자두라는 팀, 네, 김밥, 하고 뭐잘 말아줘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자두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 지금 사모님 되시죠?
0: 사모님,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결성한 팀이고요. 네, 그래서 자두 사모님의 목소리 어딘가 익숙한데라고 하셨다면 맞습니다.
1: 네. 네,
0: 그 자두 사모님의. 그리고 굉장히 좀 아는 척도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아, 근데 이 사랑했더란 방송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PD님의 선곡이 아니, 정말 아니, 그게... 매일 탁월하십니다.
0: 제가 이제 말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분이 원래 이제 자녀가 없는데 이제 조카들을 이제 품게 됐대요.
1: 아, 이제 그래요?
0: 남동생인가가 이제 어쨌든 좀 그 하늘나라에 먼저 갔는데
1: 네.
0: 그 자녀들이 넷인가 그랬대요. 그 자녀를 다 품는 정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야기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조금 더 풀스토리를 조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두 가지 선물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떤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릴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오직인데요. 오직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두 가지 선물 나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샵 9330번 활짝 열려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얼른 소개해드릴게요. 자, 말씀 씨앗 주세요. 0712번님 문자 주셨고 8457번님 어김없이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1: 네, 또 오늘도 인사하셨는데요. 인자와 진리 영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길 기대하면서 말씀 씨앗으로 함께합니다.
0: 할렐루야, 감사해요.

0: 자, 그리고 씨앗. 오늘 좀 꽃밭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쁜 꽃향기 가득한 말씀 씨앗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3013번님.
1: 너무 귀한 고백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는 것 같이 생각하고 주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씨앗 받고 기도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0: 근데 진짜 갑자기 3013번님 문자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막 말할 때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말 안 하고 숨을 쉬면 언제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는 뭐 호흡을 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살 수 있다 하지만 영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네.
0: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기도가 호흡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심히 심호흡 해보자고요. 2096번님.
1: 네, 오직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십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4771번님 기도문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자, 키워드를 남기셔야 합니다.
1: 네, 오직이라고.
0: 오직이죠.
1: 네. 네.
0: 자, 오직인가요? 라고 네 8236번님과 5073번님 문자 주셨고 자, 4640번님이시네요.
1: 네, 그런즉 선물로 생각하는
0: 선줄로 생각하는
1: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눈이 점점도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0: 선물로 생각
1: 다시
0: 의미가
1: 있겠습니다.
0: 너무 달라서 제가 정정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힘쓰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 돋보기를 쓰고 방송을 해야 되나 봐요.
0: 아니요.
1: 그건 아니겠죠?
0: 저도 이제 종종 잘못 읽는데 그게 또 파트너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저의 연약함을 또 우리 강 PD님께서 늘 보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0: 자, 저는 장 PD죠. 네, 강 PD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8959번님 문자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0675번님이시네요.
1: 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를 빛으로 비추어 회개하고 행함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0: 아멘.
1: 아멘.
0: 자, 6802번님. 제가 여기서 약간 직구게 이제 집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19일 금요일 매일 기도 좀 챙겨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과연 19일 키워드 기억하고 계실까요, 집사님?
1: 네. 제가요, 네. 이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0: 네.
1: 아니,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0: 자,
1: 넘어가주세요.
0: 19일 기도문 키워드 뭐 아직까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웃이었어요. 이웃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난 기도문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 아니,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0: 정말 너무 필요하죠.
1: 네.
0: 자, 이참에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제목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 전체적인 맥락이 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1: 네.
0: 받았던 은혜가.
1: 근데 왜 이렇게 저 귀 뒤에서 땀이 나죠?
0: 네.
1: 혹시
0: 그래서
1: 근데 그 말씀은 떠올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0: 아하.
1: 그리고 내가 너를 제일 잘 안다.
0: 아하.
1: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0: 예.
1: 정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 많이 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0: 그걸 기억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 여러분께서 막연하게라도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어제 설교 내용이 뭐였더라? 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뭐였더라?
1: 네.
0: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때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1: 근데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직입니다.
0: 오직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도문 키워드는 이웃이었어요. 이웃.
1: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받기 원하시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238번님이시네요.
1: 네, 매일 기도문 오직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0: 자, 그리고 0675번님 오직 주님뿐이죠.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시고 위로자는 오직 주님, 주님 한 분입니다.
1: 아.
0: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1: 아멘.
0: 우리의 의지할 분은 주님입니다. 고백해 주셨네요.
1: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흡족히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073번님께서

0: 박집사님 낭독해 주셨던 박두진님의 오직 한 분 시곡 저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거죠?
1: 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1: 네.
0: 박두진 오직 한 분. 네, 검색하니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잘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0712번님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0675번님 오늘 적극적으로 문자 주시는데요.
1: 네, 이웃을 근데 금요일 또 키워드를 또 보내셔서
0: 활용하셔가지고
1: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 사람들의 허물을 덮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자, 네. 받는 분들이 계시네요.
1: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오직입니다.
0: 오직이죠. 그리고 자, 오늘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저희 말씀 씨앗 이미지 네 구절 있어요. 그 말씀 씨앗 때 잘 챙겨가시고 여러분께서 그냥 말씀을 눈으로 한번 구경하고 살펴보시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씨앗 이미지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많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씨앗 신청하시고 많이 많이 오늘 고백하시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아의 찬양 준비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1: 자, 많은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0: 네, 그래서 매주 사랑이 뜰한 월요일 일부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장 PD님께서 수고해주고
1: 네,
0: 계시죠.
1: 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갔다 왔습니다. 자, 제가 매주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 한 분을 찾아뵙고 이 시대 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모쪼록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공감 그리고 격려 용기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장 PD님 지난주는 개척교회 다녀오신 거 맞죠?
1: 맞아요. 네, 제가 다양한 곳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다녔습니까?
1: 자, 이번 주는 중구 목동을 향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동이라고 했을 때 서울의 목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네. 목동 서울 뭐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제가 이제 새롭게 그 대전을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대전에 이제 목동이라는 중구에 목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시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뵙고 이제 한국교회 희망 그리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왔는데 오늘 저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왜 기대하셔도 좋으냐? 짧아요.
0: 아, 그래요?
1: 다른 날에 비해서 좋게 5분 가까이 짧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끝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0: 그러면 뒷부분에 퀴즈 나가니까 집중해서 네. 들어야 되겠네요.
1: 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내용도 좋아요. 오늘 내용이 막 들었을 때 워낙 그 목사님께서 열정이 가득하시거든요. 그 열정 가득하고 소망을 가득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열정과 소망이 방송 가족분들께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0: 이 희망찾기 프로젝트가 이게 은근하게 스며드는 그 힘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저도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한 주를 보내면서 생각나는 시간들이 되게 많고 구석구석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정말 주님의 종의 또 그 헌신과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협력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코너인 것 같아요. 아,
1: 그리고 저는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일단은 기획하고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구나.
0: 맞아요.
1: 우리 맞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미래의 한국교회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네.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0: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또 그 희망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맞아요. 되게 많이 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주님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자, 이제 뭐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애청자시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극동방송 여름 때 이제 서머 스페셜을 진행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서머 스페셜이 이제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찾기 프로젝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전해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뭔지 묻기 위해서 대전 중구 목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넘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교회에 도착해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저는 대전 중구 목동에 위치한 오늘의 목적지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교회 참사랑 감리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전병희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특별히 다음 세대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10년 가운데 귀한 교훈으로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목양실 앞에 이제 도착했는데

0: 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저희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 성령과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0: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 안간힘 쓰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그럼요.
0: 할렐루야.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어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정말 듣고 싶지 않지만 위기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장 큰 위기는 한국교회, 뭐 우리가 늘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세대가 전멸하고 있거든요, 사실.
0: 실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1: 심각한 상황이죠. 뭐 청소년 복음화율은 지금 3%, 청년 복음화율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가 휩쓸리기가 너무 쉽고 또 한국교회의 이런 위기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를 떠받침했던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거든요. 1640만 명이.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교회 위기가 겹쳐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연 1%로 세계 인구가 성장했는데 놀라운 것은 연 2%로 기독교 그 믿는 성도들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0: 세계 인구가 1% 성장했는데 기독교인의 수는 2%가
1: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약간 어렵고 예, 유럽교회가 쇠퇴한 것이고 미국교회가 몇몇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교회의 축소가 아니에요. 교회의 쇠퇴가 아니에요. 촛대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던 촛대가 우리에게 옮겨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 있습니다.
0: 이왕이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복음의 전파가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기독교 복음의 중심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1: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세계 역사상 부흥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0: 지금의 이 시기 그리고 위기라고 이야기되는 이 분위기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존 성도들을 향해 정신 차려라 라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네.
1: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한국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치열했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본질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위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분단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0: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신 차리라 그 흔들어 깨우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고 절망하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부르짖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우리가 숫자로 가면 우리는 다 무너질 겁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숫자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남겨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의 역사도 구약에서도 그렇죠. 남겨진 자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는 말.

0: 말씀은 그렇게 전진해 갑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승부는 이 숫자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남겨진 자들.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이건 저는 참 이 말씀이 불편하고 싫어요. 있는 자는 더 있어 풍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섯 달란트 남긴 종에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 주시죠. 이거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해질 것이고 더러운 자들은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들은 더 쓰임받을 것이고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은 더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을 일으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한 시대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1: 아멘.
0: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희망을 이어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계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다음 세대의 희망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세대의 희망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놀랍게도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1: 아멘.
0: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고요. 아멘.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놀라운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래 이게 마라토너는 42.19km 그거 4시간 10분 벽 못 깬다고 이야기했어요.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심장이 파열된다. 1967년에 호주의 마라토너 데릭 클레이턴이 그 마의 10분 벽을 깹니다. 세계 최초로.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마의 10분 벽을 깨는 그 선수들이 속출하는데 300명에 육박합니다.
1: 와.
0: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립니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논리에 함몰당하지 말고 한 사람을 온전히 일으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 열려집니다. 그렇게 아멘. 열어젖히는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라톤이 지금은 2시간대의 벽도 깨졌거든요.
2: 할렐루야.
1: 2시간대는 결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깨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망이다, 이건 안 된다라고 여겨졌던 거 누군가 한 사람,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열고 나가면 그 뒤로는 우후죽순 그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권면의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성도들이 어제도 흔들리고 오늘도 쓰러지며 내일도 시험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명 있으십니까?
1: 할렐루야.
0: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묵묵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늘 우리가 염려가 되고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은 비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비교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도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수많은 경쟁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해야 돼. 우리 집이 저 옆집보다 더 좋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죠. 아,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있는 교회보다 잘해야 돼. 이런 구도와 관점과 세계관으로 가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어제의 나와 싸워야 해요.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과거의 나와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성숙해졌는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신앙이 깊어졌는가? 성령으로 뜨거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그렇게 우리가 집중할 때 만약에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저기 있는 사람과 비교하다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남의 불행을 보면서 속으로 기뻐하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아, 저 사람 나보다 너무나 뛰어나네. 에이 나는 뭐야. 내 인생 이게 뭐야. 이렇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렇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

0: 것이고 내게 있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히 우리가 이 땅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타인과 비교하는 거 이제 멈추자고요. 이제는 어제의 나와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더욱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희망들, 방송 가족분들,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그런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목사님께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기도, 격려의 기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 우리 전파 선교사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극동방송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놀랍게 써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앞서서 서두에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저의 선포가 무색하지 않게끔 목사님께서 가슴 뜨겁고 열정 넘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위기를 이어서 희망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또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퀴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그 퀴즈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0: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이 땡땡땡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땡땡땡에 들어갈,
0: 네,
1: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군요.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많은 분들께서 암송하는 것 같은 그 말씀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들어가는 이 땡땡땡 세 글자의 단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 퀴즈를 출제하신 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0: 마틴 루터가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성경 가운데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가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1: 그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정말 지극히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어요. 땡땡땡 그게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땡땡땡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우리 네. 방송가족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넉넉히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정답을 막 보내주시고 계실 거거든요. 자, 정답 당첨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려야 될 텐데 목사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아, 저희 교회에 오시면 새 가족들에게 드리는 컵이랑 제가 쓴 책이랑 제가 번역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다 주셔도 되는 겁니까?
0: 그럼요.
1: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의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전혀 아깝지 않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 보따리 챙겨서 제가 스튜디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 아멘. 아멘.
0: 아멘.
1: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희망이고요. 그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희망이자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결단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교회,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목동에 위치한 참사랑 감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사역하시는,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붙잡고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애써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알려주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 전병희 목사님과 함께하고 왔거든요. 자, 집사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1: 목소리를 들으니까 소망의 기도에서도 맞아요. 만났던 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목사님 말씀 중에 정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를 또 거두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옆에 있는 집사님들하고 비교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박 집사한테 주는 은혜, 김 집사한테 주는 은혜, 최 집사한테 주는 은혜가 다 따로따로 예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맡긴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 이야기가 더 떠오르고요. 정말 포기하지 말고 각자에게 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0: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1: 네.
0: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 네 번이나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 아멘.
0: 사실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1: 맞아요.
0: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게 되면 도전하게 되는 법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희망 찾아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희망 퀴즈 출제됐거든요. 오늘 희망 퀴즈 다시 한번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 정답을 땡땡땡 처리해서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1: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땡땡땡 들어갈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친절하게 초성까지 알려드리면 디귿 시옷 지읒입니다. 디귿 시옷 지읒인데 뭔가 여기서 혼자 자체적으로 태어난 그 무언가 약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쨌든 기적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세상 법칙을 뛰어넘어서 탄생하게 된 네, 그 어떤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이분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졌죠.
0: 맞아요.
1: 네. 네.
0: 땡땡땡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맞지만 정확하게 하면 성경 속 표현으로 하면 디귿 시옷 지읒입니다.
1: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정답 아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투로바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하나님의 은혜.

0: 네, 트루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자, 희망 퀴즈 출제했거든요. 희망찾기 프로젝트의 희망 퀴즈. 그 문제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1: 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그렇습니다. 아멘. 땡땡땡 이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시옷 지읒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정답 우리 박 집사님 공개해 주시죠.
1: 네, 독생자입니다.
0: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 오늘 독생자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 또 선정을 해서 선물 좀 챙겨드릴 텐데 일단은 이게 선물과 무관하게 문자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1: 네.
0: 이건 선물과 무관합니다.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9581번님.
1: 네, 한 사람, 한 사람, 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무조건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3003번님, 독생자,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 응원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요. 자, 4700번님.
1: 네, 독생자입니다. 항상 외우고 다니는 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멋집니다. 자, 그리고 6802번님, 네, 어플로 참여하셨네요.
1: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동주는 감동받는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8949번님 오늘 첫 참여해 주셨네요. 독생자 문자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0675번님도 문자 주셨고 6995번님.
1: 네,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님 분명 살아계셔서 제 딸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네. 딸들을 향한 또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
0: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아주 멋지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3369번님.
1: 네, 정답 독생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아멘.
0: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많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독생자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세 분 선정했어요.
1: 네.
0: 아마 선물을 좀 더 파악해봐야 되지만 일단은 세 분 선정했는데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먼저 6802번님.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그리고요.
1: 4700번님.
0: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1: 네, 3369번님.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희망 퀴즈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그 수량만큼 나가기 때문에 네,
1: 컵이랑 네, 쓰신 책이랑 이제, 번역한 책이라고
0: 맞습니다.
1: 말씀하셨죠.
0: 그래서 네. 컵과 세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컵과 세트로 책 그래서 그걸 세트로 해가지고 일단 세 분인데 네 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가능하다면 제가 별도로 문자 드릴게요.
1: 아, 정말 오늘 말씀 주신 전병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네요. 네.
0: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희망 퀴즈 선물은 못 받았지만, 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사랑이들한 공식 두 가지 선물은 받아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죠. 샵9330번으로,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오직입니다. 오직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샵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네, 샵9330번 활짝 열려있고요. 씨앗, 그리고, 오직, 네, 각각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대전 극동방송에서 저희 기도원 프로젝트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마음 가운데 많은 이제 결단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마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어요.
1: 네.
0: 제가 오랫동안

0: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이 좀 송구한 마음이 있어서
1: 네.
0: 이제 곧 이제 마감할 예정이니까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좀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정말 이 대전극동방송 사역 가운데 기도원으로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기도원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 귀한 후원 결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신아 콰이어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저 2부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22일 월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도 안다고, 내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고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다.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구했던 그 모든 기도에 내가 넘치도록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까지도 사용해 너를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신다. 늘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고 약했던 나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붙잡는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0: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1: 여러분의 소중한 글로 이번 한 주 사랑의 뜰 안에 장식해 주십시오.
0: 뜰한 인사말 컨테스트.
1: 자, 이 시간은 이번

0: 한 주 동안 사랑했더라는 대표할 공식 인사말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1: 네, 매주 이 시간 저희가 제시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축복의 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최종 선전된 인사말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1: 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심사해 주실 특별 심사위원 청취자 대표분을 모셨습니다. 짧게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자, 안녕하십니까. 누구신지 잠시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우리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권정희 집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집사님.
0: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정말 애청자 중에 애청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의 뜰 안에서
1: 네.
0: 아마 이제 저희 평일 월화수목금 방송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소개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번호를 한 번 들으면 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뭐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그 뒷번호를 공개를 좀 해도 될까요? 자, 1234번님이십니다.
1: 아, 그분이세요?
0: 네, 1234번님.
1: 집사님 너무 반갑네요.
0: 네, 방송을 반갑습니다. 통해서 너무 자주 언급됐던 그분이 바로 우리 권정희 집사님이신데 제가 연락을 드렸고 좀 혹시 나와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흔쾌히 원래 이 시간에 일정이 있으시거든요. 그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1: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0: 나와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극동 방송을 향한 아주 아주 예, 절절한 그 애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시간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다면 극동 방송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식 질문 여쭤봅니다. 집사님. 나에게 극동 방송이란
2: 따뜻한 불빛.
0: 다시 한번요?
2: 따뜻한 불빛.
1: 불빛.
0: 불빛.
1: 네, 따뜻한 불빛.
0: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궁금한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제가 한 50세 때 우리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어요. 그때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0: 네.
2: 그때 아무 불빛도 없다가 갑자기 다른 자동차가 나타날 때 제 앞에 길잡이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앞뒤에서 연대하면서 갈 때 그 감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0: 그럼 다시 한번 그 극동방송이 집사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2: 네, 따뜻한 불빛, 등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0: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춰주고.
2: 네.
0: 또 함께 가지고
2: 네. 네,
0: 그런 불빛과 같다라는
2: 여기 잠깐 두 줄만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더 있으면 세 줄, 네 줄, 다섯 줄도 괜찮습니다.
2: 네. 네.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란 시가 있습니다.
0: 네네.
2: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0: 이야, 아멘 해야겠네요.
1: 너무 감동인데요.
0: 와. 와,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극동방송이 나에게는 이런 역할을 했다.
2: 네네.
0: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2: 네네.
0: 아유.
2: 그때 극동방송을 날마다 틀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들는데 어떤 방송,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도 똑같이 그 은혜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0: 이게 사실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을 들었을 때 감동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시간대든지 결국에는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제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한 감동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박 집사님께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 애청자 인증이 좀 되셨을까요?
1: 저는 들어오시는 순간 그냥 인증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걸어오시는 순간 인증이 됐다.
1: 네.
0: 그러니까 정말 걸음걸이에서 이미 애청자가 인증이 됐는데
1: 네, 외모에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0: 네.
1: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오케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 그 번호만 들어도 1, 2, 3, 4

0: 네. 아, 너무 자주 들었던 애청자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인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인정되셨고, 그렇다면 오늘 특별심사위원으로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이제 그 인사말을 좀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시어를 넣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식 제시어 집사님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제시어요?
0: 오늘 제시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제시어 기대됩니다.
1: 대문?
0: 대문! 대문! 대문! 오늘 그 키워드를 대문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제시어를.
1: 네. 네. 극동방송의 대문을 열면 무엇이든 다 해결된다. 아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너무네요.
0: 집사님 약간 인사말 지금 도전하신 거 아닙니까? 약간 사랑했더란 시작할 때 극동방송의 대문을 열면 뭐든지 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약간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셨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집사님, 우리 권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그 제시어.
1: 네.
0: 이 제시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이게 뭐 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어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대문입니다.
0: 자 오늘 기도문 키워드는 오직입니다.
1: 네.
0: 오늘 기도문 키워드와 헷갈리지 마시고 오직은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 오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자 인사말 응모하실 분들께서는 대문이라는 이 두 글자를 넣어서 인사말을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9330번으로 오늘의 제시어 대문 넣어서 아름답게 또
0: 인사말을
1: 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우리 집사님 권 집사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봅니다. 권정인 집사님. 자, 1, 2, 3, 4번님. 자 오늘 약간 내가 심사위원으로서 이런 글에 조금 더 내가 좀 마음이 갈 것 같다. 뭐 이런 좀 심사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1: 제가 부족한 제가 심사위원으로 갑자기 왔는데.
0: 네.
1: 아 진실성.
0: 진실성.
1: 아, 네.
0: 네. 정말 이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본다면 선물 받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정말 나의 좀 진짜 그 진심이 담겨 있으면 정말 그게 느껴진다면.
1: 네.
0: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1: 하나 더 추가해도 될까요?
0: 네, 그럼요.
1: 네, 재치가 있으면.
0: 아, 재치까지?
1: 네, 네.
0: 아, 그래요? 약간 재치와 진정성.
1: 구별돼도 돼, 이렇게 분리돼도 될 것 같아요.
0: 재치만 가도 되고, 진정성으로 가도 되지만,
1: 네, 네.
0: 두 개가 다 섞여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은영 집사님.
1: 네.
0: 오늘 난이도가 좀 어떻습니까? 네.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 집사님 자체가 굉장히 진실해 보이시고
0: 네.
1: 또 센스도 넘쳐 보이시기 때문에 1, 2, 3, 4번 오늘의 아유. 또 제시어를 대문 넣어서 많이 많이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 대문이라는 두 글자 담아서 자유롭게 인사말 도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약간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지난주 이 곡 2기 선정이 됐거든요. 여름의 뜨거운 햇볕처럼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이게 선정이 됐는데 요 정도 길이에서
0: 네.
1: 진실성이라든지 또 재치 센스 이런 거 넣어서 한번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너무 길지 않으면 좋습니다.
1: 네.
0: 너무 길면 저희가 인사말로 쓰려고 해도 좀 쓰기가 어렵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처음 시작할 때 인사하는 거니까.
0: 예, 간단하지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청취자분들을 향한 진심 어린 축복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자 뭐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극동방송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참 좋겠지만 예, 방송가족분들을 향한 격려와 또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거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하나 둘씩 지금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의 제시어입니다. 인사말 제시어는 바로 대문, 대문입니다. 자, 샵 9330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뜰안. 자, 이충주, 뮤지컬 배우 이충주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네, 사랑의 뜰안 인사말 콘테스트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권정희, 1234번님, 이 권정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심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박은열 집사님, 오늘 그 제시어, 인사말 네. 제시어가 뭐였을까요?
1: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
0: 자, 근데 오늘 그 인사말 제시어가 대문인데, 오늘 기도원 키워드로 착각하시고 대문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1: 아,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오직이고요. 네. 이 인사말 컨테스트 제시어는 대문입니다.
0: 자, 대문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인사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혼동하지 마시고. 자, 먼저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8811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저의 대문이 되어주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만나고 세상을 만나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0: 이분은 지난번에 인사말 선정되셨던 분이세요.
1: 아, 역시 다르시네요.
0: 역시 다르시네요, 네. 이 포인트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8812번님에 이어서 6882번님 도전해 주셨네요.
1: 네, 내 마음의 대문을 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대문이 활짝 열립니다. 할렐루야.
0: 와, 와. 우리 마음의 대문을 열자. 그러면 천국의 대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 땅에서도.
1: 아, 만만치
0: 이게
1: 않은데요.
0: 정말 대단한데요. 자, 우리 권정희 집사님, 이런 어떤 접근 괜찮습니까?
2: 네.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벌써 마음을 좀 사로잡은 문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3532번님.
1: 어서오세요. 누구든지 열린 대문 앞에서 손을 내밀고, 들어오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0: 자, 이 인사말은 참고로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계속 제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1: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0: 어서 오세요. 누구든지 열린 대문 앞에서 손 내밀고 들어오세요. 막 너무 좋은데요. 아,

0: 자, 그리고 9755번님. 네.
1: 똑똑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 아, 이것도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3183번님.
1: 아, 우리 마음속에 여러 방들 중에서 예수님의 방의 대문을 활짝 열어 그분과 함께 누리며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보아요.
0: 자, 오늘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권정희 집사님께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조예가 깊은 분이십니다.
1: 아, 역시.
0: 네, 조예가 굉장히 깊은 분. 지금 알고, 제가 알기로는 그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치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짧게만 나눠주시면.
2: 네. 아, 예,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아~
0: 이야기 할머니세요.
1: 아, 어쩐지
0: 항상
1: 목소리도
0: 동화책을
1: 예쁘시고.
0: 읽으시는 거잖아요.
2: 네, 외워서 갑니다.
0: 외워서? 네. 동화책을 아~ 외워서 가세요?
2: 네네.
1: 와, 역시, 역시.
0: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 5073번님.
1: 네, 대문 활짝 열어 햇살도 하나님 축복도 가득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세요.
0: 아, 좋네요.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자, 신앙의 어떤 깊은 어떤 감동까지 담아낸다면 더더욱 좋을 텐데, 이제 우리 6675번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대문을 열어 은혜의 손길로 극동방송이 여러분의 대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0: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의도하신 것 같아요. 대문을 열어 은혜의 손길로 극동방송이 여러분의 대문입니다. 이렇게 좀 의도를 하신 것 같고요. 자, 5073번님께서 또 희망의 대문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겁니다. 라고 또 도전해 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7116번님.
1: 아, 이것도 좋은데요. 오늘도 사랑이뜰한 대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빗자루와 찬송의 멜로디 가득한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0: 와, 이거 지금 감탄사 날리셨어요. 우리 권집사님께서. 약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최근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선물에 당첨됐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영원한 대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6728번님 문자 주셨고요. 자, 2735번님.
1: 네, 마음의 빗장을 풀고 감사의 대문을 활짝 여는 행복한 극동방송 가족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0: 아, 멋집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문을 열어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매일 기다리십니다. 3003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그리고 4320번님이시네요.
1: 대대로 우리 각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오세요.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아, 대문이 안 들어갔네요.
0: 근데 이행시 지어주신 것 같아요. 아. 대대로 우리 각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오세요.
1: 아, 그러네요.
0: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문자 주신 것 같고요. 자, 0675번님.
1: 네, 집에 대문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늘 우리 마음의 대문을 열기를 바라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0: 자, 여기까지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 지금 또, 지금 0675번님 또 적극적으로 문자 주시고 계신데요. 마음의 대문을 날마다 열어서 은혜 풍성하게 받게 하소서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근데 오늘은 정말 다들 너무 훌륭하신데요?
0: 그러니까 근데 대문이라는 게 인사말을 짓기에 너무 좋은 어떤 그 제시어였던 것 같아요. 자, 뭔가 이 대문이 너무 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문자를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진짜 경력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모로 경력직들이 참 많았는데, 자, 우리 권집사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는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세 분.
2: 아, 예, 지금 체크는 했는데 한번 스코어 조금 한 분.
0: 아, 또 도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좀 마음에 또 그 마음이 좀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839번님 문자 좀 소개해 볼까요?
1: 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0: 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대문 앞에 서 있다 라는 게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가득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리의 대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만나세요. 5073번님 또 도전해 주셨고, 자, 오늘은 두 통씩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기도 제목들도 계속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권집사님 지금 이제 어떻게 마음의 결심을 좀 하셨을까요? 세 분.
2: 네, 조금 한 번만 더 이렇게 네, 내려주시면.
0: 네.

0: 일단은 그러면
1: 2735님의 네. 마음의 빗장을 풀고 감사의 대문을 활짝 여는 행복한 극동방송 가족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0: 아, 네. 일단은 네. 세 분 선정할 텐데 선물 받으실 세 분입니다. 네. 자, 우리 권정희 오늘 특별심사위원님의 마음에 들었던 우리 특별심사위원께서 선정하신 일단 선물 받으실 세 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2735번님이셨고요. 그리고 집사님 또 어떤 분이실까요?
1: 7116번님.
0: 네. 7116번님. 네. 소개해 주시죠.
1: 아, 오늘도 사랑의 뜰한 대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빗자루와 찬송의 멜로디 가득한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0: 아, 멋졌어요, 멋졌어요.
1: 은유가 들어있고. 네. 굉장히 좀 지체가 있는 방송 멘트로 좋은 것 같아요.
0: 감사의 빗자루. 네. 찬송의 멜로디. 네. 야, 이런 게 너무 접근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물 받으신 한 분. 우리 집사님.
1: 6675님요.
0: 6675번님. 우리 거는 우리 박 집사님께서.
2: 네, 대문을 열어 은혜의 손길로 극동방송이 여러분의 대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0: 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일단 선물 받으실 세 분 선정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분 중에서 자, 우리 집사님 이번 한 주 사랑의 뜰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그 인사말 이제 최종 1인 선정해 주시죠. 과연 어떤 분일까요?
1: 아, 자, 7116님요.
2: 오늘도 사랑의 뜰한 대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빗자루와 찬송의 멜로디 가득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0: 아, 너무 멋진 또 인사말을 선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2: 내일부터 네. 소개되는
0: 맞습니다.
2: 거죠?
0: 맞습니다. 내일부터 소개가 되는데 자, 정말 시작할 때 사랑의 뜰한 대문을 열었습니다.
2: 아, 너무 좋은데요.
0: 감사의 빗자루와 찬송의 멜로디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참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권 집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1: 아, 네. 급작스럽게 이 스튜디오에 와서 지금 하게 되니까 어리둥절하고.
2: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네.
1: 네. 방송에 또 은혜가 조금 될는지 걱정입니다.
0: 아, 근데 거의 매주 모시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입니다.
2: 네. 네.
0: 이야기 할머니.
2: 너무 편안하게 잘하셨어요.
0: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귀한 그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네, 그 기도하는 네. 마음으로 또 그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하면서 자, 오늘 정말 사랑에 들한 애청자 1234번님 실물로 뵙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0: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희도 사랑의 뜰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2: 네, 오늘의 두 가지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오직입니다.
0: 오직이죠.
2: 오직. 그리고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으셔야죠.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 자,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문자 소개를 다 했는데 그때 이제 문자를 주신 9178번님 문자 마저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하루를 여는 최고의 대문은 현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 이거
2: 아, 이것도 좋은데요.
0: 너무 좋았지만 오늘 아쉽게도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좀 선정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말씀드리신 것처럼 오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오직이니까 샵 9330번 오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있죠. 네,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기도원 프로젝트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극동방송 2026년을 책임져 주실 함께 어깨동무해 주신 귀한 동역자분 이제 일시연금 100만 원 이제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드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상황이 안 되시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0: 맞습니다. 애청과 또 기도가 큰 힘이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아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내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선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 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화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t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0: 여인들이 눕 나임옵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섭리해 가시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국에 5478번, 932-5478번 신석 장로교회나 042-828국에 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20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북한의 적대 행위 중단과 함께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 기도 성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76주년 연합 예배를 개최하고 남북의 화해를 거부하는 북한의 적대적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인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동기 목사는 성도들이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땅의 평화적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교총은 예배 현장에서 국내 3만 명에 달하는 북향민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선교 사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건강한 동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세대교체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지구촌교회는 조봉희 원로 목사의 품는 목회유산 위에 김형석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의 유휴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실과 카페로 전면 개방하는 생활 밀착형 선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한 성도를 최소 단위로 보던 기존 목양 방식을 탈피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하고 성도들의 부모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FM 블레싱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포에버 공동체는 매주 교회 학교 예배의 중보 기도자로 참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0: 신앙의 연륜을 전수하는 청지기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촌교회의 수평적인 소통 중심 행정과 전세대 통합 목양 방식은 개교회주의적 성취 세태를 극복하고 교회의 물적, 인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건강한 목회 승계 모델을 확립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사역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악을 통해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한미우호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들의 협연 속에 주한미군 관계자와 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한미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내에 미국 알링턴과 같은 참전용사 추모비 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인들의 유산 기부를 선교 재원으로 정직하게 연결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공동모금기관 미션펀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서 복음적 유산 기부 운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션펀드는 기부자가 수혜 사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비를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현장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혜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목적 기부금의 20%를 세계선교기금으로 배정해 아시아와 남미 등 재정지원이 시급한 비서구 지역 사역지에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누적 1,000억 원 규모의 기탁금을 관리해온 미션펀드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해 회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며 향후 10년 안에 1조 원 규모의 유산기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자로 필리핀의 김자선 선교사와 카자흐스탄의 김현두 선교사를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자선 선교사는 1986년 파송된 이래 40년간 필리핀 현지에 38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김현두 선교사는 1996년 파송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베델교회 등을 세우며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이번 제10회 이자익 목회자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 전북 김제 금산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저녁까지 충남권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주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대전의 유명한 족발 브랜드를 일군 회장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많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더 깊이 남은 것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의 빚보증으로 부도가 났을 때 끝까지 믿어준 세입자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만났던 이름 모를 갯벌 할머니, 가난한 시절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 회장님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40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해준 사람들을 위해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이 품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시온 백성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0: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외로운 밤도 아시고 낙심 가운데 드렸던 작은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보내시며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넷째 월요일에 드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오라고 하신 이 명령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을 품고 모두 이 시간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 샵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기도 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기도 요청하시는 분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으시면 되고요. 기도 후에 응답받으신 일들 있으면 문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입니다.

0: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 여러분 모두 마음을 함께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호 목사님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6월은 좀 어떠신가요? 5월에 많이 바쁘셨는데.
1: 아, 6월도 계속해서 일이 있어서 네. 예, 바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 또 바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누구보다 더 바쁘실 겁니다. 아, 네. 우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이제 정말 한창 일하실 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오늘 이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기다리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온 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병상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는 아니지만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든 병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밤마다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0: 십니다.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인생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터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울음이 저녁에는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 아멘.
0: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응답이 되며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마음에 새 힘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막힌 길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하나님께는 남아 있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네, 11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산 하늘 선교회 섬기시는 이재우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박신영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를 요청해 오셨어요. 남편이 수요일에 내일 모레군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 좀 어렵죠? 이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 대신에 다른 신체 부위의 자가혈관을 이어붙여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새로운 혈로의 통로를 만드는 수술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남편이 혈관의 위치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네, 그동안 그러나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 믿고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신 믿음의 기도를 사랑하는 아내가 요청해 오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위에서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네,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주여 사람의 생명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 예,
0: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박신영 집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물론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듯이 이번에도 소망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수술이 잘 끝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심장의 문제로 이번에 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의 손을 주님께서 움직여주셔서 정말로 잘 또 아무 이상이 없이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의 결과도 아주 좋게 나올 수 있도록
1: 아멘.
0: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가정이 더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주님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신 자녀들 아버지 믿음에서 잘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집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보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일 모레 수술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박 집사님 네, 염려 마시고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강하신 주님 붙드시고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님을 통한 위로가 함께 하시며 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주희 집사님이 기도 요청하셨네요. 오주희 집사님 6월 23일 화요일에 내일이에요. 내일 시험관 아기 이식을 한다고요. 걱정되는 부분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시험관 시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신 우리 오 집사님.

0: 방송 듣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선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바르고 빠르게 주실 줄 믿고요.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간구한 줄 믿습니다. 아마 온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이 내일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임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관 시술 잘 마무리되어서 이 가정에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주희 집사님 시험관 아기 이식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병원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오주의 집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임신했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순산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 축복의 자녀 기쁨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오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저희와 또 하나님 앞에 또 저희에게는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5020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아드님을 위한 기도 요청하시네요. 고등학교 초임 교사로 부임해서 담임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정말 좋은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맡은 반 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또 전학을 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부족해서 떠난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들의 반 학생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아들도 교사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혹시 지난번에 아드님 초임교사로 첫 출근했다고 기도 요청하신 그 어머님이신가 싶어요. 기도로 시작한 이 귀한 교육 사역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아드님 참 귀하시네요. 자신을 성찰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희가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1: 네. 5020 쓰시는 분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요즘 참 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0: 네, 저도 봤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사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간다든지 신앙에서 떠날 때 혹시 내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자책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초임 교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0: 아멘.
1: 앞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총교사로 부임해서 또 담임을 맡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전학을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우리 선생님이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쉬우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들이 정말로 삶의

0: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아버지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선생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 교육 현장에 좋은 교사로 이제 부임하셨고요. 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417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을 위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따님이 아직 신혼이고 또 자녀도 있어서 아직 어린 자녀도 있는데 유방암 치료 중에 다른 곳에 혹이 발견돼서 검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항암 치료를 통해서 몸 안에 암이 깨끗이 치료되고 건강해져서 사랑하는 아기와 남편과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모든 과정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네,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저희가 우리 귀한 그 따님을 위한 집사님의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먼저 놀라셨을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또 젊은 나이고 신혼이고 자녀도 있는데 이렇게 또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너무나 큰 일이 또 아픈 일이 아버지 하나님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또 많은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서 몸 안에 모든 암덩이들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남편과 아기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딸이 다시금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 주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셔서 모든 암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귀한 따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가족들의 기도가 있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했잖아요. 네, 걱정 마시고요. 치료 잘 받으십시오. 요즘 의술로 또 치료가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네, 주님 의지하십시오. 11시 31분 30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금산 하늘성교에 섬기시는 이재우 목사님과 함께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참으로 소중한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2397번 번호 쓰신 성도님, 네,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위한 기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저의 막내 막둥이 윤호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같이 놀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합니다. 다가가려고 노력해보지만 친구들이 끼워주지 않는다고 무시해서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고 힘들어합니다. 엄마로서 해줄 게 없네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 6학년 윤호 군은 매일 식사 전후에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셨네요.

0: 윤호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응답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참 이 귀한 어린이인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귀한 권면도 좀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요즘 윤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아, 어찌 보면은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호가 무엇보다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뭐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또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윤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로 윤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윤호에게 가장 친하고 또 윤호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윤호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윤호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공부하면서도 마무리를 기도로 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윤호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임을 또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지금 이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윤호에게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친구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소서.
0: 아멘.
1: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아버지와는 신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타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정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갑니다. 아버지께서 그 남은 인생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늘 동반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윤호 어린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귀한 어린이에요. 이렇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올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빠가 목사님으로 일하는 사역자인데 서로 동역이 되지 못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올케 언니가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회복이 돼서 훌륭한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네, 전에도 한번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힘든 가운데 계시군요. 네, 목사님 참 이 어려운 가정 목사님의 그 사역에도 굉장히 이제 힘이 드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1: 네, 올 봄에 저희 사모도 네. 사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네, 전국에서 모셨는데 많은 사모님들이 육신의 질병, 특히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신 분도 많고요.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참아야 되기 때문에. 예. 참으면은 어느 선까지는 참지만 그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뭐 깃털 하나만 떨어져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장을 좀 바꿔놓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좀 사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돌에 맞은 것 같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역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줘서
0: 아멘.
1: 속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1: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행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하늘나라 소망하시면 어둠의 이 영에서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모님께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공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사역이, 이 목회 사역이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사모님이 겪는 이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또 나의 아픔으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여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목사님이 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속히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안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 영원하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묶임에서 벗어나서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올케 사모님 주의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 정말 주님의 손잡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켜주신 우리 신우이 성도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겠어요. 저희도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네, 5976번 최주환 장로님, 저희가 그 질환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던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의 아드님이, 큰아드님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하셨네요. 어떤 증상인지 다친 곳이 있는지 소식을 받지 못했지만 별 이상이 없도록 소망의 기도, 중보 기도의 위력을 믿고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되겠지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최 장로님의 아드님, 큰아드님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장로님의 귀한 아드님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아마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가장 뭐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저희 교회에 시에라리온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사역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자그만치 5일 동안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오지 중에 오지, 서부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이분이 결국 한국으로 와서 5일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의사가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쪽 완전히 마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1: 아멘.
0: 설교도 하시고
1: 아멘.
0: 걸어다니기도 하시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용하시려고 바라보다. 그렇죠. 골든타임을 다 놓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 아멘, 아멘.
0: 예, 그렇습니다. 쓰러졌어도, 예, 또 풍이 왔어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주환 장로님의 큰 아드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다친 곳이 어딘지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드님이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에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0: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긍휼에는 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큰아드님 속한 교회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장로님도 강건하십시오. 네, 전화 연결이 오랜만에 되어 있네요. 6133번 쓰시는 성도님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 누구십니까?
2: 아, 세상 원누리교회 선우순옥권사입니다.
1: 아유, 선우순옥권사님 기도 제목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또 보내시고 하셨죠?
2: 네네네. 네,
1: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사님의 소개로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2: 네, 이 그 문자에 잠시 보내드렸지만 저 K도
1: 이도 아기. 네네.
2: 네네. 아기, 네. 그 아이가 이제 네. 요즘 이번에 검진 받고 이랬는데 폼페이병이라는 네. 또 희귀병으로 나왔는데 네. 네, 그게 뭐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어려운 병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2: 네, 계속 이제 4주차 들어가는데 네. 너무 좀 어렵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네. 또 그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이 그래도 워낙에 좋으셔가지고
1: 네네 온 가족이 40일 기도를 네네. 한다고 네네. 그때 말씀하셨었죠.
2: 네네
1: 예, 근데 폼페병이라는 병이 있군요. 네네. 근력 약화 같은 문제가 있고 호흡 부전을 유발하는 네네. 근력이 약화되면서 네 희귀 유전성 대사 질환이라고 예 폼페병으로 진단을 받. 받았군요. 지금 네네. 이도가 이제 몇 개월 됐죠?
2: 아, 이제 4주차예요.
1: 4주차. 아유, 주님. 네네. 주님이 네네. 돌보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권사님 또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저희 네네. 소망의 기도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목사님 같이 듣고 계세요. 연결하겠습니다.
2: 네네. 아니, 잠깐만요. 네네네. 권사님도 저기 우리 작년에 네. 이현진 자매라고 네. 백혈암으로 계속 진료받고 항암하고 계속 힘들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재검을 한 결과 재발이 되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2: 네 너무 아름다운 자매고 네. 엄마도 너무 아름답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1: 네, 네.
2: 희연아 마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1: 아멘. 아멘.
2: 네,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현진자매는 어디에 암이 발병을 했나요?
2: 백혈병.
1: 네?
2: 백혈암.
1: 아, 백혈암이 혈액암이군요.
2: 네, 네, 네.
1: 예, 아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알려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네. 또 좀 힘이 되시길 바라고요. 목사님 네. 함께 계속 듣고 계시는데, 목사님께 네. 연결하겠습니다.
0: 네, 네 권사님.
2: 네,
0: 아,
2: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여러 가지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네. 위로하심이 함께 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아멘. 네. 아멘.
0: 저도 8월에 첫 이제 손주를 보게 됩니다.
2: 네.
0: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4주차인데 그렇죠?
2: 예. 네.
0: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 아멘.
0: 왜 이 이도가 이런 네. 병이 생겼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1: 아멘.
0: 우리 권사님 아멘.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리고 우리 이현진 자매 백혈병으로 백혈암으로 예, 어려움을 겪고 또 재발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으면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2: 아멘.
0: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예, 우리 같이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이도 귀한 아기를 이 땅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0: 이다. 이 시기 유전성 대자 대사질환인 폼페이 병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고 회복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멘.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권사님 정말로 우리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아버지와 정말 40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식해가면서 마음을 다해 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한다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귀한 우리 이현진 자매에서 기도합니다. 백혈병이 재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고 모든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근원을 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로 건강한 그런 혈액이 다시금 만들어지게 하셔서 모든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고쳐주셔서 깨끗함으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운 불어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이 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2: 목사님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권사님 예.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또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네, 이도의 네. 그 이제 그 성장 과정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2: 아멘.
1: 네, 승리하십시오.
2: 아멘. 네,
1: 우리 이도는 우리 선우 권사님의 친손주는 아니고 교우의 네. 손자도 알고 있어요. 맞죠, 권사님?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현진 자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할렐루야.
2: 예.
1: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 노트가 있으시다면 좀 적어주세요. 이 4주차밖에 안 된 어린 아기가 이 믿음 좋은 부모이지만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최이도 아기이고요. 또 백혈병 재발해서 또 이렇게 힘든 우리 이현진 특별히 오늘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과 그 온누리 교회의 기도를 저희가 돕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6981번호 쓰시는 성도님, 김금숙 자매님의 남편 되는 이은종 선생님 얼마 전에 폐암 수술했는데요. 내일 또 목 수술을 한다고 하네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영혼 구원도 돼야 되겠고 암 치료도 돼야 되겠습니다 하신 우리 6981 성도님, 네,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예, 시편 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1: 아멘.
0: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와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은종님 폐암 수술도 하셨는데 그것도 힘들 텐데 또 내일 목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구원보다 영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시고 육신과 또 영혼이 다 구원함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금숙님의 남편 이은종님이 이제 폐암 수술을 하셨고 또 내일 목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구원보다 영의 구원이 더 급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왕으로 모셔드려서 이분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가정 위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다

0: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한 질병을 고통당하는 많은 하늘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멘. 응답하시고 불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좋은 소식 또 이은종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 앞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할 기적들이 늘 상식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못 드린 기도 내일 계속 드릴게요.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 드려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절한 또 기도로 또 말씀과 함께 힘을 주신 우리 금산 하늘 선교에 섬기시는 이재용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 우리가 네.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0: 아멘.
1: 겨울이 길어 보여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0: 아멘.
1: 어두운 밤이 길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인생의 터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에는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이 공급되게 하시며 닫힌 문은 열리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로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네, 금산 하늘선교회 이재호 목사님의 응원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꼬매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치도록 억울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국의 한 법정에 아주 무거운 정적 속에 한 남자가 피고인석에 서 있습니다. 이 남자의 죄목은 아내 상습 폭행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왜냐?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할까요? 재판을 보다 결국 참지 못한 이 남자가 판사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내를 얼마나 다정하게 안아주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곧바로 남자는 증인석에 앉아있는 아내의 팔을 덥석 잡고 재판정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흥분되고 격한 감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내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순간 법정에 외마디에 아악하는 비명이 울려퍼지고 너무나 격렬했던 그 포옹에 아내의 어깨뼈가 우두둑 빠져버린 겁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눈을 동그랗게 뜬 판사는 진짜로 폭행 현장을 내가 봤다면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구속시키고 이 남자는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 지혜롭게 이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내 결백을 입증해 보겠다고 말이나 또는 자신의 논리나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엉뚱한 결과,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숨막히는 억울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떤 지혜로움으로 대하고 풀어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의 한 이야기예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덥고 목마르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온갖 짜증과 불만을 누군가에게 표출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인솔하는 지도자의 몫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당시 동행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 지파 사람이면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세를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못난 게 뭐야? 왜 모세는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돼? 이런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족장급 지도자 250명이 고라와 같은 생각을 하며 드디어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하면 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또 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려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있는 거 보니 애초부터 가난이라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극구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세웠고 여기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명예욕이나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몰아가는 그들의 반란에 모세는 너무나 억울하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에는 그래 그럼 누가 진실인지 맞장 토론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가 어쨌든 간에 지도자니까 군사를

동원하거나 법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모세는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대해요.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억울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과 결론을 내려주세요.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대응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 저마다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향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 사람들 앞에 보여주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느냐. 다음 날 반란을 일으킨 고라 쪽에 250명이 다 각각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형이면서 아론이었던 제사장에게 향로를 들게 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250대 2, 향로로는 250대 1에 지금 진을 치는 거예요. 이 대결은 누구의 그 승리로 이 대결이 끝날까요? 잠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들 이만큼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말을 반역하는 저들을 살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다급해서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빨리 반란을 주동한 고라로부터 떨어져라. 그랬더니 이 다급한 경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쭈빗쭈빗하며 고라로부터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더 모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고라의 편에 붙는 사람도 보였어요. 잠시 뒤 갑자기 멀쩡하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고라와 고라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꺼지고 생매장을 당해요. 그리고 향로를 들었던 250명에게는 그 향로의 불이 마치 폭발하듯 세지면서 모든 것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특별히 모세의 억울함이 풀리는 이야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모세가 잘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결론을 들었잖아요. 어쨌든 너무 억울하고 그 과정은 너무나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모세의 결백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미치도록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감정으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왜 감정을 안 쳐야 되느냐?
감정이 내려가야 하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막 흥분되고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될 리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차분해질 때 그 다음 텍스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은 실제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체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막 화가 나고 억울하면 혈압이 오른다고 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 뭐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욱하는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걸 지혜를 구하거나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신의 불을 꺼야 된다. 최근에 뇌신경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아주 좋은 호흡법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한번 들여 마신 다음에 다시 조금 짧게 한 번 더 마신 다음에 입으로 길게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 호흡법을 생리적 한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불안하고 또 감정이 격해졌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이 호흡이 우리의 몸 전체를 진정시킨대요. 그리고 이 호흡을 하면 뇌신경에 아 지금은 비상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야 라는 호흡을 통한 신호가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막 내가 주체가 안 될 만큼 감정이 흥분돼 있는 상태에 이 호흡을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침착해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에게 이 호흡을 훈련한대요.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침착함을 되찾는 이 훈련을 훈련 프로그램에 넣고 또 실제로 미국의 소방관들에게도 화재 현장에 진압하기 전에 이 짧은 생리적 호흡을 하고 들어가도록 훈련한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내 몸이 침착해져야 다음에 생각하는 플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육신으로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그거 육신의 불을 껐더니 그 다음에 뭘 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로소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을 감정에 의해 끌려가는 호흡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잘 조절했더니 비로소 영혼의 호흡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면서 정말 억울할 때 이 모세처럼 영혼의 호흡이 트이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의 호흡, 이걸 잘 한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고민해요. 이때 이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당시에 어용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 400명이 아합에게 아부를 합니다. 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가야는 달랐어요.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전쟁, 아합의 욕심으로 이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지는 건 물론이고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거짓 영을 말하느냐고 이 미가야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왕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뺨을 맞고 자기의 본질을 무시당하는 너무나 큰 억울함과 수치를 공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야가 이 수치심과 억울함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들이 그리고 멱살 잡고 머리 잡고 맞대응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똑똑히 보아라. 감정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침착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똑똑히 보라라고 한마디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 그가 그렇게 침착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라는 말. 내가 보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가야가 내가 본다는 건 미가야가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기에게 억울함을 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홀연히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맡기듯이 그저 하늘만 묵묵히 바라봤어요. 가장 억울한 상황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불을 끄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역사는 미가야의 말대로 됩니다. 아합이 이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와요.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억울함도 풀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예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자신이 있으면 최종 처분은 맡기면 돼요. 요즘 월드컵도 하고 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 오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막 달려들어 싸웁니다, 심판하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심이 나면 내가 자신이 있으면 딱 하나 하면 돼요. VAR. 이거 신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의 화면에 조금 전에 플레이가 다시 리플레이 됩니다. 그럼 모든 관중, 모든 시청자들, 모든 관계자들이 진실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도, 이 판정이 억울해도 모든 걸 알고 있는 VAR을 다시 보면 다 판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0: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치고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다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가 정말 영혼의 호흡, 생리적 한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진정하고 영혼의 호흡과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젠가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조심하세요. 왜?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집요하게 부추켜서 똑같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어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수록 육신의 호흡을 내려놓고 영혼의 호흡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과거보단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랑, 지금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은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억울함도 풀고 우리의 삶도 더 반듯하게 채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공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신에 진노하시면서도 끝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불신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효원 작곡의 사랑, 윤하곤이 지휘하는 인천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가운데 1악장 준비했습니다. 뉴 바흐 콜레기움 무지쿰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 뉴바흐 콜레기움 무지쿰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 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준비했습니다.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연주,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죠.

브람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 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지오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죠. 시벨리우스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가 무르익어 갈수록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다른 나라들의 작곡가들이 저마다의 자국의 색채를 음악에 접목시키는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했었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장 시벨리우스, 이 시벨리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은 프랑스 방식의 이름을 붙인 프랑스의 예명이기도 하죠. 시벨리우스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북유럽의 그 색채 또 핀란드 특유의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그의 작품에 이렇게 녹아서 발표했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향시 핀란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는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대표하는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오늘은 그의 작품 가운데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좀 잘 묻어나는 작품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녹턴 작품 번호 51번 가운데 3번 준비했습니다.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시벨리우스의 녹턴 작품 51번 가운데 3번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상우 작곡의 그래도 아름다운 찬양이죠. 오늘 이 찬양을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상우 작곡의 그래도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가를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기

0: 곡이 통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노래. 뭐 찬양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 노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이게 교과서에서 삭제된 지가 오래라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통일이 당연한 민족적 사명이라고 나누기도 하면서 네. 어릴 때면 남쪽도 북쪽도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통일과 관련된 노래, 또 사생대회, 웅변대회까지 있었어요.
0: 맞아요. 세대 단절과 또 다음 세대들부터 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다시 심어주고자 네. 통일부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통일 노래를 복원해 볼 것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다시 싣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는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1: 다시 그렇게 통일 교육이 시작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0: 예.
1: 각 세대 분야별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외치고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 복음 통일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며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네, 저희 8월이면 나라사랑 마켓 축제를 하는데
1: 네.
0: 그때 했던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생방송 OAP데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전국의 아이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접속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부터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기르기 위해서 네. 그런 노력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앞장섰으면 좋겠고요.
1: 맞아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통일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이 시간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7765님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북한의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0: 네.
1: 저는 68세예요 하셨어요.
0: 와.
1: 10년 안에 또 이렇게 건강이 재개가 된다면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0: 어릴 때 참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였는데 지금은 듣기 어렵게 됐네요. 복음 통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99님도 용인에서 문자 주셨고
1: 의정부에서도 오셨어요. 네. 비 온 뒤라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또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좀 더 처지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신나는 이 통일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풀리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빛을 듣는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남북이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북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 북녘 땅에도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예리언님도 서울에서 이렇게 출석체크 기도 한 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임지원 PD가 지난 주말에 또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갔다 왔잖아요. 우리 5827님 강릉에서 만났었다고 은샘 성결교회 집사님께서 이렇게 출석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아유
1: 참 이렇게 교회에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들이 있다는
0: 네.
1: 그 시간과 사실 자체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여러분도 지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주일에 뭐 6.25 기념 구국성회라든지 그런 기념 주일로 많이들 보내셨을 텐데
1: 그쵸.
0: 그런 자리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1: 아멘.
0: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해마다 8.15 광복절을 지으면서 나라사랑 음악회, 나라사랑 축제를 저희가 이제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올해는 전북 익산과 또 전남 여수에서 이틀 동안 각각 한 차례씩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온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이렇게 부르는 통일 노래도 듣고
1: 네.
0: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크게 도전받는 시간이잖아요.
0: 네,
1: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 사방에 그 통일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
0: 네.
1: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이 말로는 표현 못할 그 감동의 자리를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네요.
0: 네. 행사 올해 창사 70주년이라서
1: 네.
0: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 북방 선교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들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북녘 땅의 고향 땅에 왜 전하고 싶은지 그 은혜의 이야기까지 함께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편 좁혀봐야겠죠. 언어 퀴즈 한편 차이까지 잠시 후 우물정 2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문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요. 한편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남북한 만큼 네. 가까운데 또 먼 존재도 없죠. 하지만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알아가면서 한 뼘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한 뼘 차이 퀴즈입니다.
1: 네. 정말 그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북한어 퀴즈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 맥락상은 알 것 같은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이거는 금융거래, 은행거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답 다 갖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1: 아,
0: 은행을 그쵸. 이용하려면 있어야 돼요.
1: 이거는 네. 애기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0: 그쵸? 뭐, 주식용으로도 따로 있고, 세금을 낼래도 가상 이게 있어요.
1: 그쵸?
0: 자, 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아셨죠?
1: 벌써 아실 것 같습니다.
0: 전파 선교사 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가끔, 제가 그냥 무통제 입금할게요. 뭐,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래도, 저희 대화는 들려드릴게요. 힌트랑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민서 하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자기야, 우리 국동방송 전파 선교사 10,000원 더 후원하자.
1: 그럴까요? 그럼 민수 씨 돈자리로 연결할까요?
0: 돈자리? 무슨 돈에 자리가 있어?
1: 아니 그럼요. 돈자리 몰라요? 우리 생활비 통장 말이에요.
0: 아, 북에서는 또 돈자리라고 부르는구나 이거를.
1: 아무튼 민수 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0: 좋지. 아이, 근데 아, 내 통장 번호가 뭐였더라? 아.
1: 어머머. 자기 돈자리 번호도 못 외우나요? 03203.
0: 아, 생각났다, 자기. 아, 생각났어. 알겠어. 전파선교사 10,000원 더 업그레이드 가자.

0: 전파선 교사 한 고자 더.
1: 근데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으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2: 네.
1: 자, 돈자리라고 돼 있어요. 돈자리라는 표현 단어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2: 계좌.
1: 계좌. 2번
2: 금고.
1: 금고. 지연 씨도 외우고 있는 아마 돈자리가 하나 이상은 될 텐데.
2: 그쵸? 하나요, 하나.
1: 저도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도 엄청 많기는 해요.
2: 맞아요. 예,
1: 일반 계좌하고 일반 돈자리도 있고 또 적금 돈자리도 있고 세금 내야 되는 돈자리도 여러분 아마 그때그때 그때 가상으로 생길 거고 또 전파정교사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예금주로 돼 있는 거

0: 이거 번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아까 저희가 힌트 드렸잖아요.
1: 아우, 그러니까 우리 4362님은 네. 오늘은 오픈북인가요? 아우. 하시면서.
0: 근데도 어떻게 해요?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 아, 이게 보기를 듣지 않으셔서
0: 맞아요.
1: 틀리신 것 같아요.
0: 자, 통장 번호, 뭐 비밀 번호, 예금 통장 다 나왔는데. 자,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1번
1: 계좌.
0: 계좌. 2번
1: 금고.
0: 금고입니다.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더 드릴 거 없죠?
1: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직관적이에요. 네. 사실 뭐 힌트가 없어도 북한에서 표현하는 돈짜리, 돈을 좀 모아놓는 그 자리.
0: 어떤 분이 이것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1: 아멘입니다.
0: 저도 그래요. 근데 뭐 내 돈짜리는 비어있는 듯 하나 하늘 곳간에 가득 차 있으니
1: 하늘의 돈자리에는 꽉 차 있겠죠.
0: 아멘.
1: 숫자를 감히 셀 수도 없겠죠.
0: 복음은 그래서 열심히 전하자고요. 하나님 아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기를. 자, 1번이
1: 계좌.
0: 2번이
1: 금고.
0: 자, 다시 한번 보내실 곳 알려주십시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이어드립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

0: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에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 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의 편곡된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아멘. 우리 최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한 찬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로 북한을 떠나서 곳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 신앙인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편서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돈짜리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계좌, 2번이 금고 인데요. 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6197님은 육아휴직 중인 청취자입니다. 돌진한 아들과 아내와 남편분이신가 봐요. 네. 아내 뱃속 아기와 함께 쇼핑 겸 드라이브 가고 있어요. 우리의 돈자리는 휴직 중이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늘의 곳간이 있으니 걱정 네. 없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멘.
0: 그쵸? 네. 또 우리 김포에서 주신 0308 성도님은 정말 해피데이 한 오늘이네요. 복으로 가득한 제 돈짜리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데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복 많이 많이 발견하셔서 가득 차있는 여러분의 돈짜리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AJ 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립니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됩니다.
1: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돈짜리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계좌, 2번 금고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병찬 퀴즈 정답 바로 말씀드릴게요.
1: 돈짜리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계좌입니다.
0: 우리가 구자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뭐 저희도 이제 모금 방송이나 이렇게 할 때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자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계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정답은 계좌입니다. 3328님 오늘도 극동방송 6회 상쾌 통쾌 은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북한 사람이에요.
0: 오.
1: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1509님.
0: 아멘.
1: 혹시 지금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실지 아니면은 다른 시간대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저희가 1509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같이 나누시면서 극동방송을 함께 나눠보시고
0: 그래요.
1: 교회 얘기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0: 자, 그리고 2126 성도님, 기다려지는 방송 복음 통일을 위한 방송, 이 시간만큼은 참 은혜네요. 저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기도할 다음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기도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북중 접경 지역 가서 북한 땅 보시면서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3199님은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돈짜리 표현이 너무 귀엽습니다. 제 돈짜리는 텅텅 비었지만 이 땅도 좋지만 하늘의 상급이 가득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여수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6924님은 계좌 정답 남기셨고요.
1: 울산에서도 보내주셨어요. 7014님 1번 계좌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비 내리는 순천에서도 9182님 정답 보내주셨고.
0: 네. 우리 오일이오님.
1: 네.
0: 제가 겪어본 문제 중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죠, 뭐.
1: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번째 내드렸을 때 오답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아, 그렇게 생각할
0: 괜찮아요.
1: 수도 있죠.
0: 네. 자, 오늘 정답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저도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0306님께 먼저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울산에서 주셨던 7014님도 드리고, 계좌번호는 10개 가까이 외우고 있는데 텅장입니다. 텅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유, 네.
1: 913님도 같이 드리고요. 은퇴한 우리 남편의 돈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아멘.
0: 아멘.
1: 1855님, 그리고 3199님, 아까 1509님까지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오늘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네.

0: 저희 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통일선교부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떠났대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셨는데 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주님의 마음 가득 품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찬양사역자 이지은 씨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송합니다. 네,
0: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의 화로 위에 그대로 두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에는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번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는 제단 옆으로 옮겨두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진 밖에 있는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에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불의 장작을 보충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차려놓고 화목제물의 지방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곡식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에서 고운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곡식제물에 섞은 기름과 거기에 얹은 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나머지 곡식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다.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 몫으로 정해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관련하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들 각자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2리터를 매일 바치는 곡식 제물로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바치고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 철판에 굽고 잘 섞은 뒤에 여러 조각으로 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속죄 제물을 위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니 하나님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고기에서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고기를 청동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6장 8절에서 3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성민입니다. 요즘에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시느라고, 예. 아침에도 바쁘실 테고, 또, 아침에 못 보신 분들은 또 저녁에 보시느라고, 또 그 행복을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축구가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다시. 자, 이 축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추가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정규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몇 분의 추가 시간을 더 주죠. 그런데 놀랍게 어떤 승부들은요, 그 몇 분 안에 그 추가 시간에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포기했던 경기가 뒤집히고요, 패배가 승리로 바뀌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추가 시간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주셨고, 모세에게는 80세, 갈렙에게는 85세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시계로는 꽤 늦은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로는 전혀 늦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자, 혹시 오늘 이제는 안 늦었어, 안 돼, 아이고 우리 집은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신 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추가 시간을 다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 추가 시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지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보자고요.

네, 6월 22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오늘 제일 첫 곡은 장종택 목사님의 다윗처럼이라는 곡으로 힘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오프닝 시작하면서는 이 추가 시간에 대한 얘기 했는데 요즘에 그 월드컵 다들 보고 계시죠? 이 월드컵 경기에서 곳곳에서 이 추가 시간에 역전골, 극장골을 터뜨려서 그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들 보셨죠? 네. 그 추가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추가 시간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미 그 삶이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 2세를 허락해 주셨고 모세 80세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죠. 갈렙은요. 그렇죠. 85세에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이 고백이 그 나이에 된 겁니다. 이런 나이면 물론 과거는 지금보다 평균 살았던 기간들이 더 길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그래요. 세상은 우리한테 이제 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니요, 이제는 무언가 시작하기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멋진 그 인생 2막을 열어가신 그 삶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께 좀 힘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찬양도 풍성하게 들려드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가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정이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번 주도 역시 그 스토리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스토리 나눠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그렇죠, 참외를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은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선물이 하나 더 드릴까 하는데, 이 선물은요,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담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맞춰주시는 분께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때가 갈렙의 나이 몇 살이었을지. 자,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969세, 2번 3세, 3번 85세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969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2번 3세, 3번 85세 중에 쉽잖아요. 네, 선물 드릴게요.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전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스토리 전해주실 분들 문자로 우물정 9330 담으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네, 0986번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고등학교 때 포도밭 가자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 따라 처음 교회를 나가시고 고등부 발표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야, 포도밭 가자는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신 게 아니라 포도밭을 가신 거예요. 이분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면 재밌는 스토리 들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분처럼 전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그 스토리 전해주신 분 중에서 지금 참여 잘 받았다고 두 분 연락이 오셨어요. 0496번님은 내일 이제 순모임이 있는데 내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 참회 잘 받고 간직하고 있답니다. 순식구 중에 방송을 들은 청년이 있는데 너무 신기했대요. 방송 잘 듣겠다고. 이게 듣는다니까요. 극동방송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의 생각이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오프닝 말씀에 아멘, 아멘 이렇게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갈렙의 나이를 보내고 계십니다. 갈렙의 언제적 나이냐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게 힘쳐 외쳤습니다. 그때가 갈렙이 몇 살이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1번 969세, 2번 3세, 3번 85세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47번님도 저희도 늦은 나이라면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에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런 남편 응원한다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100세 시대에 65세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 이런 도전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용기 내서 힘써 하고 계신 남편분 응원합니다. 파이팅! 자, 5277번님 그리고 저희 남편은 73세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갈렙의 나이가 될 때까지 현역으로 일하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그럼요. 우리 주님 더 놀라운 일들 많이 행하시는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5277번님도. 자, 그리고 2607번님은 저희 딸 고3 때 새벽 예배 다닐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 여호수아 이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고백. 네,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보내주고 계신데 자, 이분들 중에서 정답 맞히신 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 가정

성경에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갔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전환결해서 그분들께는 참외를 한 박스 보내드리기로 했죠. 자,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정말 변함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브라운워십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1: 아, 엄마가 이제 그 담담 활동을 받으셔가지고,
0: 네.
1: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모님이 믿으시는데,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영접기도 해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같이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 저도 이제 여기서 친정은 대전인데 그 친정 엄마는 거기서 이제 고모네 교회로 천하 성결교회로 다녔고 저는 이제 여기로 다니게 된 거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0: 네.
1: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엄마 때문에 당겨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네. 어떻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2: 재작년 6월경인데요. 저희 남편이 그냥 갑자기 교회에 나갈까? 그러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저는 그래, 저도 그냥 그때 대답이 그냥 그래, 좋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저희 그 집 근처 그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0: 예.
2: 항상 보면서 다녔던 교회. 한 5년 됐을 때 그 교회 먼저 가서 그냥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0: 오. 아, 그 무덤에서 산소. 오였던
2: 네,
0: 교회.
2: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년을 그 교회를 봤어요.
0: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2: 그리고 저희도 너무 신기해요. 저희 생각은 그런데 저희 네. 그 우리 남편의 제일 큰 누나,
0: 네.
2: 절실한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세요.
0: 네네네. 네, 네.
2: 그 형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이런 기도가 있죠. 그렇죠.
2: 네.
0: 이 보이지 맞아요. 않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2: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예수님한테 오면은요. 해결되고 정말 안 되는 것이 없고요.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차실 겁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3: 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대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 좋은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혹은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 주셔도 되고요. 네, 우물정 9330번으로 모든 문자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드렸던 문제의 정답은 네, 갈렙이 85세였습니다. 85세. 자, 85세라고 연락 주신 분 중에 두 분, 2347번님, 네, 2347번님하고 한 분 더 계시죠. 네, 2347번님하고 한 분 더 골랐는데, 아, 5277번입니다. 자, 5277번님께 준비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347번님, 5277번이고요. 자,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접하게 되셨는지 지금 전화 연결할 텐데요. 찬양 듣고 와서 먼저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빅 밴드고요. 주의 친

0: 아이빅밴드 주의 친절한 파리 안기세 듣고 온 현재 시각은 2시 33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보니까 그렇죠. 좀 덜 덥죠? 네. 참 오늘은 좀 그래도 살만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는 또 어떤 환경에 듣고 계신지, 네, 그쪽 날씨는 어떤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사가 있는 청주는 오늘은 좀 덜 덥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일대신앙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 전해 듣고 있는데 한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목소리가 완전 앳되시고 네, 예쁘신데 지금 문자 주신 거 보니까 40대 초반이에요?
1: 네, 40대입니다.
0: 어이구, 전혀 그래 보이진 않는데 보니까 자녀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1: 자녀는 한 명 있습니다.
0: 한 명?
1: 네.
0: 아이고야. 아,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1: 네.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0: 네네.
1: 조금 더, 네, 전문적이고,

0: 아이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싶어서, 네.
1: 아니, 근데.
0: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목소리 톤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아이들이 정말 잘 따를 것 같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어떻게, 성도님은 그 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0: 저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네, 가정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저희 큰언니가,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1: 예.
0: 그런데 저희 큰언니가,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접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1: 네.
0: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안에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또 가족 중에 아프셨던 분도 있으셨고,
1: 예.
0: 고모가 아프셨고, 이제 그 고모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아픈 고모가 치료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없었던 저희 모든 가족들이,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서 와서 그 고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믿지 않았던 이제 저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1: 아니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가정이었던 거예요?
0: 우선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 네,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셨고,
1: 네.
0: 교회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말 아직도 아빠는 안 나가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또 저희 엄마가 예배를 다닐 수 있도록 그냥 지금은, 네, 모른 척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다니고 있는 교회마다 찾아와서 기다리기도 하셨고 그래서 데려가거나 네,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에 가방에 있는 뭐 성경책이나 큐티책이나 이런 거를 꺼내서
1: 네.
0: 네.
1: 아이고.
0: 찍기도 하셨고.
1: 아이고.
0: 네. 지금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네,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지금은 아버님이 아직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0: 네, 교회를 아직은 다니지 않고 계시고.
1: 그래도 반대는 예전처럼 반대는 안 하시고.
0: 네, 사실 예전에 저희의 그 바라던 기도 제목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1: 네.
0: 이제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숨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이제 그런 게 저에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1: 예.
0: 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1: 야, 이것도 은혜네요, 은혜요. 그렇죠?
0: 네.
1: 야, 근데 저는 그 언니분, 처음 교회 가셔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가정에게 예수님 얘기해도 될까? 그때는 왜 언니는 아무도 내 편이 없었잖아요.
0: 맞아요.
1: 야, 그 언니는 어떻게 용기를 그렇게 내셨대요?
0: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언니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면 아픈 고모도 고칠 수 있고,
1: 예.
0: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조금 살펴주시지 않을까,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언니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1: 네.
0: 네, 또 그런 어려움 중에도 또 저희에게 지금 복음을 언니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1: 네.
0: 물론 그 과정 중에 많은 또 아픔도 있었고 아빠의
1: 예.
0: 핍박도 있었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어른들로 네. 자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1: 그때 그 언니의 신앙은 그 백부장처럼 또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간 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사교의 마음으로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는 이 가정이 좀 전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 가정 전체를 변화시킨 거고 그리고 성도님
0: 네, 아멘.
1: 아버님처럼 그런 케이스가 저희 방송에 수없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나중에는 네. 변하셔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으시더라고요.
0: 아멘.
1: 그렇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곧 올 겁니다.
0: 아멘.
1: 그렇게 오래전 언니분이 용기 내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 아버님께도 지금 성도님이 됐든 누가 됐든 꼭

0: 용기 내셔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네. 그러려고 이렇게 또 방송에 연결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 아버님 예수 믿게 되면 꼭 저희에게 연락을 보내주시고, 아버님이 참회 좋아하세요?
1: 네.
0: 아, 그래요. 가족들이 같이 저희가 참회를 한 박스 좀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이것도 경북 성주에 있는 한 농부가,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1: 아하,
0: 그런데 이런
1: 그러세요?
0: 일에 쓰시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무료로 또 나눠주시는 건데, 네.
1: 아,
0: 아, 그렇게 귀하게 전해지는 게, 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분도 또, 네,
0: 네.
1: 믿게 되시는
0: 그럼요.
1: 그런 역사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0: 본인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했지만, 네,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경북 성주에 있는 이름 모를 농부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이렇게 뭐, 지금 뭐 하시다가 또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네, 더 길게 통화는 못하겠지만, 저희 응원할 거고, 나중에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언니가 용기를 내서 그 아버님, 아직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 아버님한테까지 그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정의 스토리를 전해주시면 이렇게 참회 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자, 문자 주시면 잠시 후에 한 번 더 연결해서 그분께도 참회를 한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경쾌한 찬양으로 하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있는 게참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렇죠? 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자, 두시 기쁨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이 안 됐다고 해도,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할 거니까, 이한주 동안,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누군가에게 우리 집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묻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매주 그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제게 특산물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이 참외, 성주에서 온 참외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박스를. 자, 지금 한 분이 또 전화 연결돼 있는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1: 네, 저는 내동에 있는 주님의 교회,
0: 네.
1: 감리교회예요.
0: 예.
1: 거기를 섬기고 있는 50대 중반,
0: 네.
1: 네,
0: 그렇군요, 성도님.
1: 성도입니다.
0: 아니, 내동이면 어디예요?
1: 서구요, 대전.
0: 서구, 대전 서구 내동.
1: 네.
0: 아, 그렇군요. 지금 성도님 연락을 주신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한 18년 되신 거예요?
1: 네.
0: 네, 이게 스토리 좀 전해주세요.
1: 제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 계기는 그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 친구가 지금
0: 예.
1: 40년 지기 친구가 있거든요.
0: 네.
1: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이쪽에 이제 서구 쪽에 살다 보니까 같은 동네 아파트에 이제 큰아이하고도 친구고, 저하고도 친구였는데,
0: 오.
1: 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몇번 얘기는 한것 같아요. 교회를 같이 가자고, 다니면, 한번 다녀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야외 예배를 간다고 함께 가지 않겠냐고.
0: 네.
1: 저는 이제 남자아이를 둘 키우다 보니까 또, 남편도 이제 하는 일이 물려지기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거의 뭐, TV 보면서 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운전을 못할 때였어요.
0: 네.
1: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 않겠냐 그 말에 일요일 날, 화창한 일요일 날, 널브러져 있지 않고, 어디 갈수 있다는 그 제안이 굉장히 저는 신선했습니다, 일단은.
0: 솔깃했구나. 예.
1: 네, 그리고 교회보다는 일단 제가 교회를 그때 당시로는 갈지 안 갈지 그 확신은 없었지만은,
0: 예.
1: 야외라는 게 조금 더 마음적으로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0: 오.
1: 네, 그런데, 그날 야외 예배에 이제 큰아이하고 둘째를 데리고 그때 3학년, 4학년이었거든요.
0: 예.
1: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잠깐 찬양하고 짧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게임을 하고 이제 뛰어노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0: 네.
1: 함께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축구를 해주고 이런 거는 못하는데
0: 예.
1: 그날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젊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30대 한 초반이셨거든요.
0: 네.
1: 근데 제 표정보다는 아이들이 더막잘 어울려서 그날 처음 갔는데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0: 예.
1: 바로 옆동에 사니까 일요일 아침마다
0: 예.
1: 교회를 가자고
0: 애들은 푹
1: 주노야
0: 빠진 거예요,
1: 교회를 가자고
0: 거기에.
1: 내 친구가 데리러
0: 네.
1: 와요.
0: 예.
1: 그 일요일 날 어떤 날은 아이들이 속옷바람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남편이 흔쾌히 교회를 가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0: 오.
1: 근데 너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 날 이제 갈 데가 있다는 거 하고 교회 분위기를 봤더니
0: 네.
1: 그래서 그냥 다니게 된 교회인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친구는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저는 그냥 아직도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 하고 싶은 그 전도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은 전도를 못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함께 스터디를 하는 한 선생님을
0: 네.
1: 제가 전도를 해서
0: 예.
1: 지금 2주차 저희 교회를 그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0: 야, 이거 박수 한번 드려야죠. 야, 잘하셨다.
1: 저도 언젠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0: 자라면서 성인이 이렇게 지금 30대 초반이 됐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단위로 오면은 그래도 일요일 날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렇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예배를 드려요.
1: 야.
0: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1: 네네.
0: 진짜 그 시린 옆구리 있잖아요.
1: 아유, 알죠.
0: 네,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드디어 전도를 해서 함께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너무 귀하고.
1: 이야.
0: 너무. 기쁜 일이 최근에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요.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감동의 스토리입니까? 사실은 그 야외 예배 때 정말로 누군 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아 그게 그 이 복음 전한 일, 전도한 일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될까? 그 고민을 아 거기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에 뭐 예수님이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기쁨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이들 놀아줄 사람이 있는 그 기쁨으로 가신 거잖아요.
0: 아, 그 전에 초등학교 네. 때 그때 시골의 유일한 놀이터잖아요.
1: 예.
0: 그때 교회를 좀 다닌 그게
1: 아,
0: 있어요.
1: 가보신 적이 있구나.
0: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크니까
1: 예.
0: 교회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만 유일하게
1: 그 아.
0: 육촌 언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어서
1: 네네네.
0: 이제 가자고 이렇게 데리러 왔었던 것 같아요.
1: 아하.
0: 그렇게 초등학교 때 한 4년 정도 다닌 기억이 있어요.
1: 그러니까 다닌 적이 있다가 한참을 네. 교회를 안 나가시다가 이 친구분 그렇죠. 때문에 다시 한번.
0: 네.
1: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0: 아멘.
1: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성도님 네. 놓고 싶지 않아서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왔던 그 성도님을 놓고 싶지 않아서
0: 네.
1: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성도님 통해서 지금 그 선생님도 교회 가게 하셨고.
0: 네.
1: 뭐 그 선생님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하시겠어요?
0: 지금 마음속에
1: 네.
0: 또 한 분.
1: 또 있어요.
0: 기도하면서 교회, 네.
1: 아이고.
0: 있습니다.
1: 저희가 그 선물로 참외 한 박스를 보내드릴 거예요.
0: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1: 그 성도님도 드시고 몇 개는 그 전도하려는 분께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일요일 날
1: 네네.
0: 교회 가져가서
1: 네네.
0: 함께 파티할게요.
1: 아유, 그래요.
0: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네.
1: 아이고 제가 이거 성주에 계신 그 농부분께도 꼭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 협찬 하신 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0: 네.
1: 네, 저희 그냥 극동방송을 알아서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협찬해 주시는 거라 그분도 얼마나 보람차하시겠어요, 그렇죠?
0: 제가 이렇게 또 받았으니까
1: 네.
0: 저도 다음에 혹시 그 누군가에게 이런
1: 아, 좋아요.
0: 네, 배품을 할 수 있을 때
1: 좋아요.
0: 네, 극동방송으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두시 기쁨을 연락 주시고
0: 네.
1: 지금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계셔서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얼마나 좋으시겠고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0: 감사합니다.
1: 네. 아, 대전 서구 내동. 네. 그곳에서 주님 잘 믿고 전하고 계신데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하고요. 그 지금 뭐 같은 교회 다니진 않지만 또 멀리 가 있는 그 친구분께도 꼭 감사하다는 문자 오늘 안으로 보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0: 고맙습니다.
1: 네. 아이고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어릴 적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간 게 벌써 18년 차. 아, 그런데 이분은 그 기쁨을 알고 또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순환으로 아름다운 연결고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죠? 또 그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죠? 그런 스토리를 전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도 사연 여러 개가 왔는데 다 소개 못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다시 전할 테니 여러분들의 얘기도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오셔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자 주셨던 분들 중에 참여 받으실 분은 조금 전 연결되셨던 두 분, 8843번님, 0429번님이시고 오늘 시작하면서 문자 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2347번님, 5277번님께는 제주 청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예수께서로 오세요. 예, 요 찬양을 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 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그 복음, 꼭 오늘 지나기 전에,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꼭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인사드릴게요.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랑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가 최근 교회 방학 중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교회를 갔어요, 저랑. 그리고 어제도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기로 했는데 친구 아내가 오랜만에 제 얼굴도 볼 겸 같이 온다는 거예요. 친구 아내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몇 번 친구 따라 간 경험이 있어요. 요즘 둘 다 교회 방학 중이었어요.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적당히 에어컨을 틀어주고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찬양팀이 친구와 친구 아내가 알만한 찬양을 부르고요.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끝나는 시간도 적절하게 끝났고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둘 눈치를 제가 살폈어요. 어땠을까? 좋았을까? 다음에 또 가자고 한다면 갈까? 막 조마조마. 그런데 둘 다 하는 얘기가 오늘 예배가 좋았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보자고 했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우리의 방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어제 예배 때 이 찬송가 2절을 불렀거든요. 2절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2절을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제가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아 그게 이제 감사의 노래가 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 참 너무 친구가 고맙다 방황을 끝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더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친구는 이제 지난주에 한 번, 어제 이제 두 번째, 그 아내는 어제 첫 번째.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쉬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를 갔다. 특히 이제 새깨라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 가게 됐다. 이런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실 때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수신 번호입니다. 샵 1069 저기 밑에 지방에서도 샵 1069번으로 보내세요. 50번의 유료 문자고요.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네 502번님 자주 애청하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송파에서 익산에서 양평 네 의정부에서 전주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피디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네요. 친구분 내외 꼭 주님 손잡고 평안한 삶 되길 기도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요. 꽃바구니 잘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거를 또 목사님께 드렸었습니까? 5563번님. 우리 인천에 계신 분이죠. 자, 7358번님 방학이 길어지니까 방황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방황, 방학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요.

0: 자, 또 9248번 님도 전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시는 분이 8858번 님 남편 방학 39년째인데 이거 끝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연결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딱 주셨더라고요.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0: 남편이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남편 신호 갑니다. 다시.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0: 아이고. 여보세요? 박지선님 듣고 계시죠?
2: 네.
0: 남편이
2: 네.
0: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2: 아, 많이 바쁜가 봐요, 지금.
0: 그니까요.
2: 바로 아유,
0: 아쉽네요.
2: 아, 예.
0: 그럼 다음 교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죄송해요.
0: 아닙니다. 다음에 일반 전화로 간다고 꼭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2: 아, 일반 전화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아내분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남편 방학 끝내고 싶다고 남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 주시고 지금 통화됩니다. 될 거예요. 말해 놨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근무 중에 대전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대합니다. 2347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표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만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처음이셔가지고. 오늘은 결혼한 지 35주년 되는 날이에요.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새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 대전의 운영위원분 9175번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6504번님 서천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에요. 이야, 송아지가. 크, 884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의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도움 요청한다고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 한영숙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이분 제가 한번 꼭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풍산에 있는 풍성교회 다녀오셨다고요? 와, 3510번님 안동에 있는 풍성교회 잘하셨습니다. 방학을 끝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3510번님 3428번님 오늘 처음으로 새싹으로 오셨어요. 처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초등부 선생님 봉사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다니다가 결혼 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이라 라디오 청취하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항상 주님이 제 곁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사연 주신 3428번님 3428번님 야,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계약하셨어요.
3: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새끼라 김인스피디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지금 네.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3: 아니요.

0: 잠깐 정차 중.
1: 정차하셨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저 혼자 네. 운전 중에 계세요? 혼자?
0: 지금 애기 픽업하느라고.
1: 애기 픽업하느라고? 아직 네. 애기 픽업은 안 했습니까? 혼자 있어요?
0: 네네.
1: 지금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꺼주시겠어요? 라디오 꺼도 핸드폰으로 들려요.
0: 아, 네.
1: 예.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리니까.
0: 네네, 라디오 껐어요.
1: 자, 우리 3428번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0: 김포에. 김포. 살고 있어요.
1: 자, 어릴 네.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초등부 네. 선생님도 했고, 20대 네. 중후반까지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에, 네.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인데, 네. 방송을 듣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들을 드리러 갔다. 일단은 네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와우. 네네.
1: 와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습니까?
0: 극동방송은 친정 어머니께서 계속 항상 틀어놓고 계셨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예. 항상 제가 성전에 못 나갔을 때도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 소시를 해야 된다.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1: 네네.
0: 제가 이제 애기 낳고 출산할 때가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1: 네.
0: 네, 그때부터 집 앞도 못 나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도 친정도 멀리 있다 보니까
1: 예.
0: 아예 성전에 못 나가게 돼서 그냥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청취만 하다가
1: 네.
0: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나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집 앞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네. 찾아갔더니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네.
1: 이야, 그 용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이 라디오 네. 방송을 듣다가 좀 찔림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
0: 네.
1: 나도 저 네네. 전화 연결 되기 전에 한번 가보자. 어?
0: 네.
1: 이거죠?
0: 네.
1: 야,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럼 한 5년 이상 방학 중이었나요? 몇 년 방학이었고요?
0: 네, 맞아요. 5년 더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코로나 8년... 전부터 결혼 때부터 네네. 그랬으니까.
0: 네네네네.
1: 아기가 지금 그러면은 한 4살, 5살?
0: 아니요, 1학년이요.
1: 그래요? 벌써? 1학년 네네. 8살.
0: 네.
1: 남편은 지금 방학 중인가요?
0: 아예
1: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0: 네네네.
1: 남편의 영향을 좀 받았겠네요.
0: 네, 맞아요.
1: 교회 안 가게 된 거.
0: 네, 그러긴 한데, 예. 그래도 제가 친정집이 워낙 믿음이 너무, 저희 엄마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1: 네.
0: 항상 주일마다 말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1: 예.
0: 다녀야 된다. 항상 널 사랑하고 계신다.
1: 예.
0: 저희 남편도 너를, 배우자를 삼았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1: 예.
0: 같이 이제 기도하면은
1: 예.
0: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송부 영신 예배를 같이 가게 됐어요.
1: 남편하고?
0: 네.
1: 와.
0: 영신 예배만 가게 됐어요.
1: 송부 영신 예배만?
0: 네. 주일은 못 생기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저희 친정분도 같이 네, 멀리서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지금 엄청 좋아하겠는데?
0: 네? 네, 엄청 옛날 너무 감사하다고.
1: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어요.
0: 네, 그래서 항상 오늘 교회 갔어? 엄마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어느 지역에?
0: 저희 엄마는 서울에
1: 있어요.
0: 계시고요.
1: 엄마가 극동방송 애청자니까 들으라고 했겠죠?
0: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저희 엄마 일하고 계셔가지고.
1: 예.
0: 네,
1: 지금,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면 한마디야. 그래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0: 네.
1: 엄마에게 한마디.
0: 엄마의 기도로,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말대로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저를 채찍해 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항상 엄마가 이야기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1: 그렇죠.
0: 네.
1: 자, 우리 3428번님 모태신앙이 어디 가나요? 응? 모태신앙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숙제가 있네, 이제. 남편.
0: 응? 네.
1: 우리 1학년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0: 초등학교 1학년.

0: 맞아요. 한건 제가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아직 예배당
1: 아버님 예배는 안 드리고
0: 안 네.
1: 아들, 딸.
0: 아들이에요.
1: 아들, 두 남자가 지금 네. 이제 숙제는구나, 숙제. 두 남자 숙제. 자, 일단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본인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좀 골랐으면 좋겠거든요. 새끼라 선물 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자, 제가 아니요, 골라볼게요. 저는... 아니, 골라볼게요. 아니요, 제가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라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까요? 네.
0: 견과류 하겠습니다.
1: 견과류는 누구? 엄마 아님 본인이요?
0: 저요.
1: 오케이. 자, 견과.
0: 네. 네.
1: 엄마는?
0: 엄마는 유산균.
1: 유산균. 네. 너무 좋습니다. 유산균. 네. 그러면 견과를 네. 남편을 주고요.
0: 아, 네.
1: 남편을 주고 우리 3, 4, 2, 8번이면 교회를 갔으니까 꽃바구니를 네. 선물로 드릴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견과는 남편, 네. 유산균은 네. 엄마.
0: 네. 네.
1: 이렇게 선물 감사합니다. 드리시고, 네.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기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네. 저 따라서. 네.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우리 김포에 계시는 3428번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옛날 노래도 좋아요. 옛날에 내가 이 찬양 정말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런 찬양.
0: 부흥.
1: 예?
0: 찬양.
1: 부흥.
0: 부흥이요. 네.
1: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0: 항상 저는 그 어렸을 때 성경신문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부흥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좀 네, 그런 네, 노래긴 네. 하죠. 중고등학교 우리 예배 때나 수련회 때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0: 맞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1: 마음의 부흥. 좀 개인적으로 네. 우리 3428번님의 가정이 꼭 네. 복음으로 부흥되길 간절히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 흐르는 곡이 이거 맞죠?
0: 네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요. 3428번인 구글 링크 저희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요. 거기 엄마 주소 한번 본인 김포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문자를 하셨네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한 한영숙 친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그런데 저도 3년 전에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 지금은 늘 주님과 함께 남편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재인님, 그렇죠. 2024년 3월에 통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자, 15년 방학생 친구 전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전재인 권사님은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한영숙 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7703번.

0: 아유, 우리 전재인 권사님.
1: 네.
0: 아유, 안 받으시네요. 환영수님.
1: 아까 제가 10분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0: 그러게.
1: 그 전에.
0: 아유, 잠깐 지금 뭐 화장실 갔을까?
1: 아니, 피디님. 이제 네. 제가 얘가 3시에 퇴근하거든요.
0: 예, 예.
1: 3시에 퇴근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0: 그렇죠, 언젠가.
1: 예. 어, 저처럼.
0: 네.
1: 꼭 얘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가고는 싶어 하는데, 지금 머뭇머뭇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전해요, 예수님을. 어.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0: 예.
1: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0: 예.
1: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건데.
0: 예.
1: 저는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0: 예.
1: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0: 예.
1: 어,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받는다고 저하고 약속을
0: 오케이.
1: 했는데
0: 오케이. 그러면은
1: 지금...
0: 우리가 지금 한 17분 남았으니까
1: 네네.
0: 그 사이에 전화하세요. 제가 찬양한 곡 우리 같이 나눌 테니까 찬양 끝나고
1: 네네.
0: 다시 도전해볼게요. 예.
1: 얘가 무음으로 해놔서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0: 한영수님한테 그리고 일반 네네. 전화로 간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얘기해주면 다시 또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잠시 뒤에 전화 네. 드릴게요.
1: 네.
0: 야, 우리 전재인님은 아 이거 못 물어봤네. 남편도 그 뒤에 전도했다고 하는데 권사님도 됐고 야 다시 이따가 전화 꼭 해볼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통화 중이야, 통화 중.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아라 얘기하는데 뭐가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쯤 이제 전화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도 요청한 우리 권사님 전화 통화가 가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왜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도 대상자인 우리 전도 대상자인 한영숙님에게 바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놨을 것 같으니까 한영숙님께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지금 전도 요청한 전재인 권사님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0: 전화 통화를 두 분이서 하시고 나서 뭐가 지금 어떻게 그게 안 됐나 봐요. 정리가 두 분 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전화를 연결해서 우리 한영숙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또? 이게 누구지? 3286번님. 3286번님. 어? 자, 이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계약했대요. 제 데이터에 지금 안 들어오는 분 같은데 3286번님 전화합니다. 근데 아들까지 같이 가서 너무 좋았다고.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1: 아, 지금 주차 이제 다 했어요.
0: 다 하셨습니까?
1: 네네.
0: 잘하셨네요. 잠깐만, 우리 3286번님. 어? 아, 전현숙님. 그때... 전현숙님.
1: 아, 맞아. 네네네.
0: 20년 방학생.
1: 맞아요. 응? 그때 저랑 통화하고
0: 예.
1: 제가 피디님하고 통화하고 그 약속 교회 가라고 약속해 그 기도 드려주셔서
0: 예. 예, 예.
1: 제가 그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그 우주 감리교회를 갔거든요.
0: 예.
1: 지금 세 번 나갔습니다.
0: 아, 6월 5일 날 저하고 통화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가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제가 통화가 돼서
0: 예, 금요일 날. 예.

0: 네, 9주 일요일 날
1: 바로 갔군요.
0: 네네.
1: 와,
0: 세번 가고.
1: 네.
0: 예.
1: 네.
0: 아들까지. 아들은 그날 9주는 안 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번만 엄마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1: 예.
0: 아들까지 같이 가게 돼서 아들은 2번 갔어요.
1: 2번 가서 아들은 몇 학년이에요?
0: 아들 33입니다.
1: 아, 몇 학년? 3학년 3반이구나. 3학년 3반.
0: 네.
1: 아들이 2번 네. 같이 가졌구나. 와.
0: 네네네.
1: 어이, 바로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소식은 지금 오늘 주신 거죠?
0: 아니, 그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1: 예,
0: 그때 꼭 저한테 문자 갈 때까지 문자 꼭 받겠다 그러셔가지고
1: 네. 네,
0: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1: 네.
0: 오늘 또 마치 차 안에서 듣게 돼가지고
1: 예.
0: 예, 그냥 문자 드린 거예요.
1: 잘하셨어요. 교회는
0: 네네.
1: 집 근처 교회에 간다고 하셨는데
0: 이제
1: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가셨군요.
0: 네네. 그 우주 야. 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1: 그리고 그때 보면 한상희님이
0: 예, 맞아요.
1: 극동방송.
0: 너무 좋아했거든요.
1: 극동방송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한상희님 엄청 좋아하겠다.
0: 네. 네? 한상희님이랑 또 같이 통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니까요. 와.
0: 너무 좋아했어요.
1: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네. 예?
0: 저는 받았는데 한상희님이 못 받았어요.
1: 한상희님이 그때 선물을.
0: 네.
1: 안 골랐나요? 아니면 고르는 거를 전현숙님 다 준다고 했나요?
0: 그게 아니라 저한테 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한상희님한테 전화를 저 피디님께서 하신다 그러다가 그 폼에 맞춰서 그냥 그 한상희님 주소를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1: 알겠습니다. 제가 한상희님께 연락해가지고 예 좋은 선물 네. 제가 원하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현숙님은 네. 원하는 선물 잘 갔나요?
0: 아 예, 저는 예,
1: 주얼리도 갔고
0: 예,
1: 비타민도
0: 예,
1: 갔고.
0: 네.
1: 그리고 제가 한상희님 꼭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 전현숙님 네, 네. 오늘 진짜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아들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0: 아들은 제가
1: 아니, 두 번이나 갔으면 네.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0: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선뜻 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느새 11시 예배라고 했더니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간 것보다 네. 아들이 같이 가준 게 너무너무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1: 계속 주일마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마다 아들한테
0: 네.
1: 잘 해주시면서 아들아 우리 내일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0: 네, 네.
1: 아들한테는 가는 선물은 없었죠?
0: 아들은 예. 네.
1: 그럼 아들도 줘야겠네.
0: 아.
1: 엄마랑 두 번이나 가줬는데 앞으로 잘 가라고.
0: 너무 감사해.
1: 아들
0: 네네.
1: 견과 선물 어때요? 응?
0: 괜찮아요.
1: 견과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
0: 네네.
1: 선물을. 자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 네, 방송국에서
0: 네.
1: 아들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좀 꼭 좀 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현숙님 첫 예배 어떠셨어요? 20년 만에 드렸던 예배.
0: 너무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때 피디님께서
1: 예.
0: 그 찬양가 말씀 저한테 듣고 싶은 거 뭐 제가 너무 방학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1: 네네
0: 그때 저한테 그 추천해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1: 주께 가까이
0: 그 주께로 가까이를
1: 예.
0: 그 들려 주셨거든요.
1: 예예.
0: 근데 제가 첫날 그 거기에 갔는데
1: 예.
0: 진짜 그 노래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0: 네네네.
1: 주께 가까이. 혹시 주께 가까이 이 노래였나요?
0: 맞아요. 주께 가까이.
1: 예.
0: 주께로 가오니인가?
1: 뭐 주께로 가오니 이거는 찬송가인데. 아무튼 주께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린
0: 거기. 네, 저한테 그렇게 예 네. 맞아요. 제가 바로 듣고 며칠 있다가 간 거라
1: 예.
0: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곡이 나왔어요.
0: 네네네.
1: 성가대.
0: 앞에 그 계시는 분들이 앞에 찬양하시는
1: 예.
0: 분들이
1: 예예
0: 예. 예, 가니까 그 노래 부르시고
1: 그랬구나.
0: 계시더라고요. 네네.
1: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예배가 좀 어땠어요? 20년 만에 그 예배가 찬양도 좋았고
0: 네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1: 예.
0: 진짜 계속 말로만 간다 한상희님이랑도 맨날 나귀에 기도한다 했는데
1: 예.
0: 가라 했는데 알아서 갈게 하다가 못 가다가 진짜 이 우연한 기회에 피디님하고 그 약속했는데 진짜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진짜 어. 네, 피디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도 있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근데, 예, 가서 말씀 들으니까,
0: 예.
1: 예, 너무 좋았고,
0: 예.
1: 예,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좋았으니까 아들한테 엄마랑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뭐, 엄마 혼자 가는 게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0: 네네.
1: 예, 같이 가준 것도 정말 너무,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자, 우리 전현숙님,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 영접 기도 했다면.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수님,
1: 네,
0: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약속 지키시면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축하의 선물, 꽃바구니 선물도 우리 전영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아들 3학년 3반 아들도 꼭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이제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네라는 그 마음들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예, 좋은 소식 꼭 전해주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전현숙님과 함께 그때 나눴던 이 찬양, 첫 예배 때 또 이 찬양이 나와서 참 놀랍고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전현숙님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영혼들 많이 또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청취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우리 새끼라 또 보물 퀴즈 있는데요. 내일 특별한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꼭 와주십시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와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 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교회 황성훈 목사님, 포드 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 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나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모나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것이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억울한 한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였습니다. 그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지만 재판장은 한동안 들어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고 전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재판장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내 명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도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의 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윤리성이나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 재판관의 불신앙과 부도덕한 인간성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한 맺힌 소원을 안고 살고 있는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해 주어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딱 한 가지, 끈질긴 기도, 쉼 없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예수님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인가? 쉬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어떤 상황,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메시지를 이곳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특별히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재력이 있는 동안에, 건강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할 능력이 있는 동안에 구제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부족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내가 힘과 능력이 되는 동안에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명이 떠나는 순간까지 오직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다가 구제할 것이 떨어지면 구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던 것을 중단했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을 전수하다가 더 이상 전수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것, 그거 죄에 된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할 것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기도는 딱 쉴 수 있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죽으면 안 해도 돼요. 죽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를 하다가 쉰다고 죄가 아니에요. 원조하다가 중단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기술을 전수하다가 그거 중단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도움을 주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 도움 못 준다.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그게 곧 이미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라고, 가늠하는 거 죄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 죄라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쉼 없이 기도해요. 영혼의 호흡인.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왜 쉬는가? 첫 번째,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냐?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친 역경과 환난, 시험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인생의 역경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죄라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 들면 기도 안 하는데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절대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체입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쉬는 순간에 이미 죄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없어도 기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뭐 요새 기도 안 해도 별 탈이 없어. 기도를 하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차이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도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거저와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그 구절 5절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 간절히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달라고 떡 다 달라고 떡 세 덩이만 달라 우리 집은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세 덩이 떡을 달라고 떡 줄 때까지 떡 달라고 하는 간청. 그 간청을 못 이겨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아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간청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 문을 두라 그러면 내게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you will open.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와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건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계속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같이 외식하는 자들같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6절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봉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요사의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백성, 내 백성이 너희가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주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일터에서도 괜찮습니다. 내 직장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되 성경은 특별히 몇몇 곳 지적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아브라함이 섰던 곳에 이르러 지정된 장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니 산에가 감람산에서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니 지정된 장소가 특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큰 거리 여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그 기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그곳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원어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를 해야 할 곳을 기도해야 할 장소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배교하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단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너희는 그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짧은 시간에 다나를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원한을 안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 쉼없는 끊임없는 기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 35절로 43절까지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더니 그 맹인이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그 부르짖어 외치는 그 맹인의 기도를 듣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파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의 최초는 지금부터 2200년

이전,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이전, BC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의 뜻은 뭔가 하면 분리주의자, 페르세스, 영어로 말하면 세퍼레티스트, 분리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델피에 가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배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 유독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따로 떼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처음 출발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우리는 세속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며 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의 그 뿌리,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당대 유대 사회에서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존경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특징은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도 잘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십일조를 잘하는 규정, 정결한 예법, 어느 때 손을 씻고 어느 때 몸을 정결하며 어떤 예법을 갖추고 살아가는가 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제사장 계급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함에, 거룩함에, 온전한 순진함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 전통적인 아주 성경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세속에 가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그들의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이 사람들이 좀 부패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을 우월의식을 갖고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하고는 달라. 이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생겨난 지 약 200년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사람들 앞에는 잘하면서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엉터리로 사는구나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곳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 금식했다는 거 티를 내려고 일부러 몸을 좀 깨져지하게 세수도 안 하고 가는 거야. 제가 쉽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새로운 가르침에 많은 민중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자기네들을 향하여 올리던 칭송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당대에 가장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되던 사람,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조세 도급제라고 해서 세금이 얼마 수입이 되면 얼마를 세금 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세를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로마 정부에 뽑혀지면 하는 겁니다.

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자, 이 비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기도의 비유는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그 다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나는 너네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렇게 기도하네, 나는 따로 구별되게 그렇게 기도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반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불이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요.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정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세상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챙겼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 기도인데, 이 기도 오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거 언젠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 제 눈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제 지금 눈병이 나 있지만 제 눈을 좀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저는 저쪽에 집사님 같지 않고 이쪽에 장로님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두는데 눈은, 눈빛은 어디도요? 옆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요 하나님 김 집사 같지 않고요, 나는 이 집사 같지 않고, 나는 고 목사 같지 않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상대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여러분, 율법에는 금식을 몇 번 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7월 10일 유대의 원력으로 대속죄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당연히 드리는 건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 나의 율법 준수를 주님 앞에 가서 알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 감히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함께 못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 함께 멀리 따로, 요사로 말하면 저 뒤편에 아니면 바깥편에 뭐 이런 그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도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칩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눈빛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쪽에 저 사람, 저렇게 불의를 하는 사람, 저렇게 남의 것 막 후려서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 저렇게 저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죄짓는 사람하고는 저는 다르죠. 저는 깨끗하죠. 저는 거룩하죠. 저는 구별됐죠. 저는 괜찮죠.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 세리 기도, 그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봅니다. 그의 시선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 한량없이

0: 그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성별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여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어떤 의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마치 더러운 옷처럼 여길 터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세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진솔하게 배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누구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당돌이 빌라도 앞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역적으로 처형받은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자신의 무덤에 갖다가 안장하겠다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최대의 복음 전도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 아십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창녀와 함께 동급 취급받고 매국노로 취급받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 세무소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는 우리의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이라도 세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 눈에 합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갔지만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율법 준수를 내세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나 이거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했다고 멀리 따로 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의 본능이 있죠. 비교를 해야죠. 누구랑 비교하면 되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얼마만큼 더 성장해가고 있는가? 더 성숙해가고 있는가? 또 비교한다면 누구랑? 주님과. 이 바리새인의 비교는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근데 세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한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한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주님의 가장 존엄하신 그 어미 앞에 주님의 존귀하심 앞에 주님의 그 근음함 앞에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타나면 주님 나는 죄인이라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성경 속에 주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ABC 극동방송입니다.
3: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6화 길을 찾는 도사

0: 우리 민족은 오래도록 하늘을 두려워하고 조상을 섬기며 복을 빌며 살아왔다. 집안엔 조상신, 마을엔 당산나무, 산에는 산신령, 바다엔 용왕이 살고 있다 믿었다. 그래서 큰일이 생기면 정성을 다해 빌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어디든 의지할 곳이 필요한 마음이었다. 1897년 나라가 흔들리고 땅도 메마르던 때에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1: 도사님, 아이고 큰일이에요. 이러다 보내기도 못한단 말입니다. 논들이 척척 다 갈라지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면 이렇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까?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전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꼼짝도 안 하시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2: 보자.
1: 이거 기우제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근데 도사님, 지난번 그 아랫마을에 송사 온다 하신 거, 아 그거 진짜 그렇게 됐다면서요?
2: 송사야 올만 했죠. 악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1: 어메나. 아니 그럼 우린 어째서 이래요?
2: 글쎄, 이 꽉 막힌 기운을 풀어야겠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저쪽 산 위에 물웅덩이 하나 있죠?
1: 예, 있죠. 있어요.
2: 거기서 물을 길어서 당산나무 밑에 세 번 붓고 세 번 절하십시오.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세 번씩 다녀오십시오.
1: 그렇게 하면은 진짜 비가 오는 거죠?
2: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줘야 하늘도 응답하실 겁니다.
0: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떤 죄인지도 모른 채 속죄하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 당산나무 아래 부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사람이 세 번째 절을 올리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3: 엄마! 비구름이에요! 진짜 비가 내려요! 도사님 말이 맞았어요!
4: 아이고야 세상에! 아이 진짜 하늘이 움직였네 그려! 그 수행을 오랫동안 했다더니 정말 신통하네, 신통이야!
0: 오랜만에 마을에 단비가 내렸다. 그날 이후 길선주는 하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며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2: 하늘의 뜻을 아는 자라. 그저 돌을 닦는 마음으로 수행하라 말했을 뿐인데 기가 막히게 그때 비가 내렸구만. 그래, 정말 하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걸 테지. 아직 내 길도 모르고 이렇게 문 닫고 혼자 남으면 허전한 마음 하나 채우지 못해 술을 들이붓는데. 웃긴 일이지. 내가 뭐라도 되는 양 만나면 절까지 하고 말이야. 이런 걸 도의 길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말에 기대 사는 거짓말쟁이라고 해야 하나? 내 잔 하나도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데 신과 가까운 자라니. 참.
5: 밤중에 실례하겠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죠? 아, 선생님 술 드시고 계셨네요.
2: 아, 이게 누구야? 종섭이구나. 이런 밤엔 귀신도 안 다니는 법인데 어인 일이냐?
5: 비가 오길래 일부러 찾아왔죠. 이런 날 혼자 한잔하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2: 일단 앉아라. 마침 잘 왔구나.

0: 술 한 잔 받아라. 아니,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 한 잔도 못 마시나?
1: 당연히 안 마시죠. 그래도 선생님이 주시면 한 잔은 받아야겠죠?
0: 내 유일한 술 친구였는데 참 아주 섭섭한 말이구나.
1: 마을에 비를 내리겠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0: 다들 그렇게들 말하지. 나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을 뿐인데.
1: 그런데 그 말이요.
0: 무슨 말?
1: 선생님한테도 들리십니까?
0: 그러니까 어떤 말?
1: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하신 말이요. 하늘이 움직일 것이다. 기도하라. 길을 걸어라. 이런 말들이 선생님한테도 들리냐고요.
0: 잘 모르겠다. 안 그래도 요즘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1: 선생님은 사람들한테 말씀 잘하시죠. 듣는 사람의 가슴을 치게도 하고 길을 발견하게도 하고. 그런데 정작 선생님의 길은 아직 찾고 계신 듯해서요.
0: 그러는 너는 너의 길을 찾았나 보구나.
1: 네, 찾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0: 철로 역정이라.
1: 어느 한 사내가 자기 짐을 지고 길을 떠나는 얘기예요.
2: 그날 밤 길선주는 철로 역정을 읽다 잠이 든다. 그리고 그의 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
3: 자,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오세요 가세요 아무거나 잡으세요. 자, 너 사나리 아주 좋은 가방 메고 가시네. 어디 가시오?
0: 난 그냥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여긴 어디고?
3: 여기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골목입니다. 어려운 길이란 말이지. 혹시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하시면 저쪽으로 돌아가셔요. 틀렸지만 편한 골목이 바로 나올 겁니다.
0: 아이고, 그렇다고 틀린 길로 갈 수 없지 않소? 그럼 이 두 갈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
4: 아, 안녕하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0: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누구시죠?
4: 아, 저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0: 위선?
4: 이 갈림길에서 늘 사람들을 안내하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추천하는 저의 길을 선택하죠.
5: 아이고, 뛰어오느라 숨던 웃음이 잠시만요.
0: 아이, 저도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5: 아, 자요. 자,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세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0: 예?
5: 아, 위선이 역시 빨리 도착했네.
4: 진리, 넌 너무 느려.
5: 저도 이 갈림길에서 늘 사람들을 안내해요. 아, 저는 진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제 설명을 지루해해요.
4: 자, 제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딱 보면 좋은 길, 똑같은 길 같죠?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여기는 평평하게 잘 다듬어진 길이 쭉 나오고요. 저쪽은 오르락내리락 꼬부랑꼬부랑 아주 험한 산길이에요.
0: 그럼 이쪽은 힘들지만 어려운 진리의 길, 저쪽은 잘 다듬어진 위선의 길?
3: 자, 뭘 고민해요. 이 허망이랑 같이 짐 벗어놓고 실컷 놀다 가셔요. 자,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자기 합리화, 현실 도피, 책임 전가 아무거나 골라. 자, 모두 달콤해요. 아무거나 골라 골라. 자, 특별히 한 묶음만 구매하시면 지금 들고 계신 그 필요 없는 양심은 제가 싹 다 가져가 드립니다요.
0: 아니, 제 양심을요? 어이구 참.
1: 저 순례자이십니까?
0: 아니요, 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1: 어떤 길을 찾으시죠?
0: 제가 살 길이요.
1: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0: 무겁네요.
1: 따라오세요. 우리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쉬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0: 예? 그런 분? 어디에 그런 게 있나요?
1: 진리의 길 조금 지나면 바로 있습니다.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짐을 맡기면 어려운 진리의 길도 쉽게 갈 수 있답니다.
0: 와, 설마 혹시 그분이...
1: 예, 예수 그리스도세요.

0: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는 길선주. 꿈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1: 길을 다 아는 듯 말하면서 정작 내 길은 한 걸음도 걷지 않고 있었구나.
0: 자신의 삶이야말로 길 잃은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다. 수많은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왔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에게 진리의 길은 하나의 빛이 되었다. 하지만 회심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발걸음이 말하는 자에게서 듣는 자로, 지도자에서 순례자로 향하고 있었다.
1: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6화 길을 찾는 도사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왔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면 이루어져야 말하죠. 적어도 믿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구원임을 강조하면서요. 오늘도 예수님을 당당히 믿고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 마음의 평지 박수진 씨의 황미래의 곡으로 바리톤 김종표였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내 마음의 평지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의 평화를 느끼나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불안도 모든 걱정도 잠재우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지에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입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 복은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는 이에게도 전가됩니다. 나의 복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나누고 나누어도 계속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 이명식 시의 이종록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렸던 곡은 니나, 현재명 작사 작곡으로 테너 김화용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8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앙은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나의 신분을 먼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 곡의 한국 가곡 이어볼 텐데요. 목련꽃 질 때마다 김필연 씨의 한지영 곡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사랑 이은상 씨의 홍남파 곡 그리고 끝곡으로 반달 윤극영 작사 작곡으로 함께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 반달, 윤규경 작사 작곡으로 편곡의 박정환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전수미, 피아노의 이초아가 함께했고요. 앞에 두 곡은 목련꽃 질 때마다 김필연 씨의 한지영 곡으로 테너 이영화였고요. 사랑, 이은상 씨의 홍남파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김청자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8절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고 하지요. 오늘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조금 느린 아이, 윤학준 곡으로 소프라노 이혜원이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한 번 더 새기면서 헛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AD 55년, 주후 55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가장 먼저 이유가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기회를 찾았지만 로마에 갈 수 없어서 먼저 서신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죠. 정치, 경제, 또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당시 인구가 추정하기는 최소 50만에서 최대 100만 이상의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노예가 30에서 40%가 전쟁에서 잡아온 그 노예들이고 유대인들은 대략 한 5만 명, 그 가운데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콜로세움의 경기장 전체가 돌로 건축되어 있죠. 아마 5만 명 내외, 우리나라에 5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을까 싶은데 엄청난 그런 경기장, 전부 노예들의 그 노동력에 의존해서 그 경기장을 세운 거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처음 전도했다고 그렇게 가톨릭계는 얘기하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어요. 어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생겨났는데 로마에는 한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은 주변에 많이 알려졌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5절에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 당시에 교회는 오늘날과처럼 어떤 건물이나 또 많은 수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많은 박해를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뜻이죠. 10절에는 아리스토폴로의 권속에게 문안한다. 아리스토폴로의 권속, 패밀리, 가족, 믿음의 가족. 아리스토폴로의 집에도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다는 거죠. 11절은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이 있는 자에게. 나기수 가정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죠. 또 14, 15절에도 각각 가정교회가 나오는데 최소한 다섯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의 편지로 바울이 문안하고 있어요. 대략 로마에는 그 당시에 최소 다섯 개의 가정교회가 최초의 교회들과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죠. 추정컨대 지금 바티칸 그 대성당이 있는 그 주변에 그 교회가 있다. 그거는 추정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톨릭 교회가 거기다가 대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합당한 그런 추측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기 전에 AD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55년에 편지를 썼기 6년 전에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거기 클라우디우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다투고 갈등한다. 크레스투스는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아주 심각하게 갈등하고 싸우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거기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거죠.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하고 같이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이 로마의 가정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뜨거웠던 거죠. 황제 입장에서 봐서 보면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염려가 되니까 이참에 그 5만 명을 다 추방해 버린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린도로 갔을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본래 로마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추방 명령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마침 왔는데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16장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 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함께 같이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생업이 같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생업이 텐트메이커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텐트메이커예요. 장막지기였습니다. 직업도 갖고 열정도 갖고 그래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가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후에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는 거죠. 그 가정에서 로마에서도 그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서신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그런 가정이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게 추방령을 내렸을 때에 이 사건으로 로마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누구냐?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주축이 다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어요.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은 소수였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하니까 다수를 이루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고 소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남게 되고 점점점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다음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령이 끝났을 때 돌아와 봤더니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이고 나중에 보니까 원래 주축이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된 거예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라. 또 한 가지는 이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게 보수적인 유대인 가운데는 율법의 행위를 그래도 행해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아주 보수적인 그 유대교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도 과거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참에 바울이 편지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는가를
바로 알게 할 목적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 복음.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예수에 관한 것, 이 메시지가 기쁜 복음의 소식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 삶의 가치가 바뀐 것을 간증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가, 그 선포가 예,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로마에서 기쁜 소식은 세상을 통치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것이 그게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죠.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 뭐냐? 사악한 권세에 의해서 망가진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우리의 주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이게 선포하는 이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자에게, 세상의 권세에게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오 왕이시라고 하는 것. 이 선포,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인 거죠. 기쁨의 소식인 거죠. 예,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태어났고 복음 위에 살다가 예, 복음을 전하다가 예, 순교합니다. 예, 로마에서 순교하죠. 예,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서두에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뻔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잡아서 감옥에 놓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죠. 근데 이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내 생명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친다. 그렇게 복음은 담대하게, 바울은 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밀어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능력과 영광과 승리의 메시를 기다리는데, 십자가는 연약함과 수치와 패배를 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거리낌인 거죠. 그리고 이방인 헬라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헬라 사람이 볼 때 신이 원수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무시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 이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왜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가?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한다는 거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장차,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자신의 삶에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면 과거의 잘못된 구습과 인간의 욕망과 그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선포했을 때,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 역사들을 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날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될 때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과 구슴이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빛과 소망 가운데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복되게 우뚝 쓴 거죠. 이 로마서 주자가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이제 중주제죠. 이게 자꾸 반복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데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행, 공로, 행함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됨을 알고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종교개혁에 깃발을 올린 거예요. 복음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주는 그 죄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떤 행함, 어떤 면죄부를 사고 어떤 공로를 쌓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수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거죠.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이해할지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를 가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진노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말씀도 전하지 않고 성도님도 그에 대해서 별 이해가 없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걸 장차 심판을 하셔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떨질 않아요. 근데 이탈리아를 가보면 거기 그 많은 성당에 가보면 엄청나게 지은 성당에 가보면 앞에 벽화서부터 뭐 안에 그림서부터 모든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맨 위에는 그 예수님 그 천상으로 오르고 밑에 막 지옥에 떨어지는 그 아주 막 실감나 생생한 그림들이 거기 있어요.

0: 그거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아, 나의 이 모든 죄,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죄에 대해 진노하실 텐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선행을 하고 공로를 하고 수생활을 하고 나중에 막 면제부까지 막 사야지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천상, 하나님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예,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막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막 두려움 때문에 마틴 루터도 그 두려움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경건에 힘쓰고 거룩한 계단을 무릎에 올라가고 수정 아래에 힘써와도 그 두려움과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의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만드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라고 하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됐을 때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해방감, 이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중세 가톨릭 교회에 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아, 이거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든지 지옥불에 떠들어지든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임을 알게 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교리, 은혜의 교리, 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간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 긍휼하심의 체험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감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22-8255

050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요즘 진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지?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 진로는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차근차근 찾아가면 돼. 실패나 실수도 네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될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응원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너를 위한 길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2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아들에게 보내는 엄마의 담백한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로라는 말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죠. 다들 정해놓은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막막함 속에 있는 아들에게 오늘 편지 속의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진로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정답이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간 길이 결국 내 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도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다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이 보이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오늘이

퇴근길 혹시 앞이 잘 안 보이는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서 있는 이 길 위에서의 정성을 담은 그 한 걸음, 내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의 일부일 거예요. 오늘도 묵묵히 부르신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 축복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월요일을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궁금합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오늘도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행저전라에서는 또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립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읽어도 좋고요. 온 가족이 함께 소리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월요일이었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줄라가 도와드릴게요. 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찬양들 평소보다 더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성령의 불러,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으로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요,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이대귀님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원하네 라는 가사가 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저녁 기도문 나누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인데요. 벌써 참 많은 찬송가들을 우리가 나눴더라고요. 오늘 찬송가도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그런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그 찬송가를 지은 최소 50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해당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들의 일기를 흘깃 보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요. 오늘의 나의 힘 나의 찬송 함께 하시죠.

행쳐줄래 나의 힘 나의 찬송.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오늘은 평생에 걸친 잔혹한 비극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노래했던 한 남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855년 캐나다의 쓸쓸한 오두막에서 피어난 조셉 스크리븐의 고백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제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무덤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덤은 제 고향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결혼식을 바로 다음 날로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저를 만나러 오던 길에 말에서 떨어져 강물에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돼 돌아온 그녀를 안고 저는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고향 땅에서는 도저히 슬픔을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버리고 머나먼 캐나다의 낯선 땅으로 도망치듯 떠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상처를 추스르며 다시 한번 사랑을 찾았습니다. 엘리자라는 여인과 새로운 삶을 꿈꿨지요. 하지만 가혹하게도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얼마 앞

앞두고 그녀마저 폐렴으로 제 곁을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의 결혼식 직전, 두 번의 비극적인 이별. 제 인생은 마치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밤하늘을 원망하며 눈물로 백앤잇을 적셨고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가장 처절한 고독의 밑바닥에서 홀로 울부짖던 그 순간 누군가 제 곁에 가만히 다가와 앉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제 슬픔을 온전히 알아주시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를 말없이 안아주시는 분,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무렵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타국에서 당장 갈 수 없던 저는 제 영혼을 붙잡아준 그 친밀한 주님을 어머니도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에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구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몇 년 후 한 친구가 제 침대 머리맡에 있는 이 시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조셉, 이 아름다운 시를 자네가 직접 썼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나와 내 주님이 함께 썼다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제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가 저를 떠나고 비극이 저를 덮칠 때도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켜준 가장 진실한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행자줄라 나의 힘 나의 찬송.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늘도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 오늘 저녁 당신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가장 좋은 친구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곡 들려드릴게요.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쳐 지나간 수많은 말들을 돌아봅니다. 지친 마음을 웃게 했던 한마디, 다시 힘을 내게 했던 한마디 속에서 사람의 말을 통해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받은 만큼 건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뒀고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었던 순간들을 그냥 지나쳤음을 고백합니다. 내일은 먼저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든 마음을 펴주는 격려의 말과 얼굴을 환하게 하는 칭찬의 말로 누군가의 하루에 힘이 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저녁 오늘 들었던 고마운 말들을 떠올리며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은 따뜻한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자, 6월 22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이 기도문 받으셔서 꼭 주님 앞에 이 저녁에 올려드리시면 분명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한 분 이상에게 꼭 이 기도문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후회와 죄책감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리고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 그 길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 축복하고요. 자, 기도문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

0: 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1: 네.
0: 그러면 이 사랑을 누구에게 먼저 할까?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기대하실 거예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우리 천천히 가보자. 오늘 이 말이 필요했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곧 그리스도인들을 칼로 베어보시오. 우리가 핍박자들로부터 배임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교회 부흥의 씨앗이 바로 순교자의 피이며 교회 증거의 씨앗이 순교자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 기쁨, 그리고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명하겠어요? 굴비를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 시간 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광의 염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한 교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보는 쪽에 새까만 우리 비석은 77명 순교자 비석이고 또 여러분 왼쪽에 보면 하얀 돌 위에는

그 십자가 앞에 77 순교제물 우리는 천국 간다. 금성 소금되어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네. 그 노래 빛이 되어 오늘도 묻 영혼 불 밝히네. 아멘. 이 비는 특정한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는 그물밖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유혹과 피팍이 많았던 때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고수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11장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장이죠. 믿음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세 같은 경우에는 26절,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 고통, 아픔, 슬픔을 애굽에 있는 모든 누릴 수 있는 보화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필두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둥 같은 사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기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단면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희롱당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믿는 사람들, 밖에 나가면 왕따를 당하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5절 하반절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함께 합시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과 동일시된 때가 있었어요. 누가 궁핍에 차기를 원합니까? 누가 학대받기를 원합니까? 누가 환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순교자 믿음의 조상들 생각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치 못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세상의 체계와 가치가 엇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과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좋은 아파트 물을 틀면 찬물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편의주의에 물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마루바닥에 자라면 선무기 틀어놓고 땀이 비어도 쏟아지는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바로 한 세대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부해요. 조그만 불편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박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두 갈래 길 가운데 기적의 응답도 있지만 순교와 고난을 자청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순교를 강요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금식하신 후에 주리실 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이 돌로 무엇을 만들어라? 떡덩이를 만들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내가 안전하게 하리라. 유혹의 시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결혼해 보니까 시댁이 무속 종교를 따르든지 이방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홀로 시집 와서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 있나요? 결코 없죠. 때로 집안에 어려움들이 생기면 예수 믿는 너 때문에 그러게 되었다고 시부모님들이 눈총을 주기도 하고 또 시누이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또 남자들 가운데 청년의 시기에 나하고 결혼해 주면 교회 나가주겠다.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회심한 분들 계시겠죠? 결혼하고 나니까 돌변하는 못된 남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못된 여자도 있어요. 남편이 평지도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그릇이나 씻지 왜 그런 데 갔냐 그러고 제조를 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인들도 있어요. 살기는 같이 살지만은 속 터집니다, 정말. 그런 상황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무장해제 당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생활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고난의 시기가 단축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순교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던 사람들을 주여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1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뭘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순교의 반열에 선 사람들. 우리도 심령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겉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동일하게 같은 신앙을 고백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닮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의 반열에 섰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받은 사람들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심령에 주께서 은혜 주셨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되니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그만한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냐,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조그만 핀잔이나 피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이 볼 때 환호하고 박수치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은밀하게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여러분, 6.25 남침 한국 전쟁 있는 6월 아닙니까? 나라에서도 호국 본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누가 주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의기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온 줄 출석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Volunteer spirit. 내게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대한민국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때부터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때부터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자녀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때부터, 국민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나라의 은혜를 깨닫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근원 창시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한다는 말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군대 가봐야 예수 진짜 믿는가 표시가 납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 앉아 모여라 그랬죠, 옛날에. 요새는 그렇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을 했다 뭐 이렇게 폼 잡아도 군대 가보면 믿음이 들통납니다. 그럼 아가씨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아가씨의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나요? 결혼해 봐야 아는 거예요. 몰라요. 그전에 뭐 멋부리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주여, 평생의 멘토를 만나게 하옵소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평생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 젊은이를 향한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은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오른쪽 왼쪽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 승귀의 자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주님의 불변의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하신 불변의 사랑과 약속을 나도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 확신을 가지되 강철 같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으며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개인과 시대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유혹을 승리하신 예수님뿐 아니라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모든 도전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은 과거 여러 가지 유혹과 뭐 인간적인 뭐 여러 모습들을 극복한 열매이지 그냥 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우리 자신을 증인의 반열에 세우라는 겁니다. 곧 증인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집사님 제자훈련 총무님으로 봉사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사역반 총무신데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자 사진 올려주세요. 자 경상북도 의성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순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해 찍은 사진이죠. 붉은 바탕에 흰 글씨 일사가고 평양에서 의성까지 끌려와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으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아픔을 증언하는 듯 했다. 특히 일식 건물에 있는 1인 고문실 감옥은 성인이 들어가면 앉을 수조차 없을 만큼 좁아 목사님이 당하신 고통을 아주 작게나마 체험하게 하며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전시실 곳곳에는 가족을 향한 주기철 목사님의 애환이 담긴 미술작품들과 찬송가, 어떤 찬송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울려 퍼지며 목사님의 애절한 가족 사랑과 천국 소망을 전해 주었다. 2층 한 면을 가득 채운 붉은 바탕에 흰색으로 새겨진 일사가구 문구 그리고 목사님의 유일한 진품 안경 앞에 선 훈련생들은 동일한 모양의 안경을 써보며 그분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멘! 누군가는 이 주님 사랑을 계승하지 않으면 자신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우리 여집사님 간증을 소개를 합니다. 초등학교 동성애 의무교육 시도와 도심 속 퀴어 축제 등 아이들의 가치관을 오염시키려는 탕류 앞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사랑의 줄로 매여 함께 싸우는 3대 기쁨, 특별히 이번 집회에는 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신 친정 어머니부터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초등학생인 두 딸과 조카들까지 총 7명의 대가족이 손을 맞잡고 참여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가족이 사랑의 줄로 굳건히 매여 한 마음으로 진리를 외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어린 조카들과 딸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멘! 신앙의 깊은 뿌리가 되어주시는 친정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질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자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진리수호라는 단 하나의 표대를 향해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합시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속에는 거룩한 불씨가

0: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몸이 얼마나 생수를 몇 병을 들이켜도 부족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나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내기를 원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물론 아버지도 참여를 했어요. 그 아버지 어디 갔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분들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종류의 가정으로 살 것인가? 우리 새로남교회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로만 끝나는 되겠습니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소그룹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사자우를 가지고 외치지 않으면 맡겨진 순원들 영혼을 망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차마 하기 힘들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우회하고 우회하면 어떻게 진리의 세대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새로남교회, 염산교회 77명의 순교자들을 위한 피석이 세워져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의 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박간준 장로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일사각으로 치열하게 우리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박관준 장로님은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책 기억납니까? 이분과 함께 일본의 국회에 가서 나라가 패망할 것을 선지자적인 외침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일경에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자의 반열이었었죠. 이분이 평소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야소, 한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야소 위 아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아 위 야소사, 나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우리 함께 합니다. 야소 위 아사, 아 위 야소사.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순교자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 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시름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그럴떠보지 않고 다시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 운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진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내뱉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겠지요. 또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과 이해로 서로 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아름다운 샌디 페티의 목소리로 Because of Who와 하나님의 위대함과 감사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샌디 페티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순간의 유혹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는 Love of Age, 준하의 은시초 You are my hiding place 이어서 Love of

Salvation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곡은 잔 마이클 탈봇의 곡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Our God Reigns, 그리고 사랑의 깃발 높이 들고 Lift High the Banners of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두 곡이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CCM 그룹 Giles of Cray의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편곡해서 부른 It is well in my soul을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글렌 캠블의 저장미꽃 위에 있을 In the Garden을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글렌 캠블의 In the Garden, 저장미꽃 휘슬, 그리고 그전 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your in my soul을 Giles of Cray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듣는 일에는 바쁘고 말과 분노에는 더디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베니스 타머스의 곡으로 Send Me.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또 거듭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기대하면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의 손길 이곳에 사랑 이야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방송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대환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세바찬의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희생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복의 시간 되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9459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산골마을 작은 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 사모인데요. 새 목양지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목회하시느라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신 이 땅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459

9번님 사모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UNJL 보이스의 십자가 찬양까지 함께 은혜로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7756번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과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붙들었던 이 찬양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역사가 흐르는 것이고요. 또 전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751번님께서는요. 굴착기 가지고 괴산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작지만 건설사역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7756번님이 먼저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저는 요즘 4살 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에 일상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요즘 부쩍 도드라지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무언가를 스스로 해보겠다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삶은 달걀을 까는 것, 방문을 닫는 것,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일까지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곤 하는데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렵고 다양한 일을 끝내 해내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금방 끝날 일을 왜 저렇게 어렵고 서툴게 애쓰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하나님의 시선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 힘과 지혜로 다 해결해보겠다며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 방법이 가장 똑똑하고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저 서툴고 안타까운 4살 아이의 몸짓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강한 척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곳조차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에필로그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와 강찬 목사님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포스트리오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프닝에서 4살 된 제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부모의 눈에는 단 1초 만에 끝날 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낑낑대며 고집부리는 모습이 어쩌면 삶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치 내 살과 같은 서툰 지혜와 고집으로 인생의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기보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모든 엉킨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보다 더 완전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돼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온누리 워십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문영재, 최성석, 이지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주 음성 외에는 영어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최재도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세 곡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아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그 순간을 정죄와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과 돌봄의 자리로 부릅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란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걷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형제의 넘어짐 앞에서 정죄보다 온유함을 먼저 꺼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죄를 다룰 때 우리는 자신이 그 시험 위에 서 있지 않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형제를 바로잡는 손에는 반드시 겸손이 함께해야 하며 그 겸손은 나 자신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윤화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김예랑 김예선의 예수 사랑하심은 연주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말로 기도하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연약한 너의 영혼이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늘 너와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나를 바라보며 너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거라. 주님, 이 시간에도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가고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아, 나는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었단다. 나를 따르는 자라면 다른 지체를 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거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 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나의 사랑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내가 언제나 동행할 거란다. 너의 발걸음마다 동행하는 하늘 아버지가

오벳의 나의 안식 예수, 돈 메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경동교회 성가대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76년 6월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납치돼서 254명의 인질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100여 명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들만 석방하자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보내서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다고요.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어려운 작전에 성공해서 엔테베 작전 이런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7시간 반 동안 항공기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두 사람이 흥얼거리며 시작한 노래는 곧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 1절의 노래로 히네마토브 찬양인데요. 히네마토브는 유대인의 안식일 축제에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을을 히브리어로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쉐베타힘, 감야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는 히네마토브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체가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특별한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하거나 크지 않아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삶, 그 길을 따라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들입니다. 때론 말씀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기도 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씩 바로 서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to the left.
1: Who am I that you are mindful of me?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Ron Canoli의 For the Lord is Good, Erwin Slaughter의 Mad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1229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804번님은 하루를 극동방송 앱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앱 설치해서 이분도 들으시나 봅니다. 앱으로 설치하면, 솔직히 요즘 라디오를 이렇게 뭐 차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데, 앱으로는 어디서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분도 아마 앱으로 이렇게 하루를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해 주신 소원이란 찬양은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거트 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허니 인 더 록,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Me More, 그 존 레딕이 부른 God Turn It Aroun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사람의 위로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려주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브래드 헨브릭 목사님에 따르면요, 상담과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래드 목사님이 쓰신 전문 상담가처럼 경청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 두 번째, 손짓, 눈빛, 앉은 자세와 같은 몸짓까지도 집중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마다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다. 듣고 있는 내용에 적당한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적당한 대답을 못 찾을 땐 질문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는 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어쩌면 난 기도할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을 듣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범키의 찬양입니다. 공감.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잘 나누어야 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들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분명 내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주님께서도 답을 해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고요. 저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경청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도 참 경청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끔씩은 근데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듣기는 하는데 잘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가끔씩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에 대화의 요점도 정리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전문 상담가인 브래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해라. 기도 요청이라면 우리가 집중하고 경청해서 듣게 되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 김혜자의 찬양 연주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Lord, send me.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각 교통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실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육아 때문에 아직까지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브래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위로할 때는 말을 더 아끼려고 합니다. 경청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외롭다고 또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똥망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또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책임을 묻는 괴로운 소리들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스스로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나 클 때면 우리는 낙심에 주저앉을 때도 있죠.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고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실패와 정죄를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 가장 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예수나를 오라한 해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남궁 송옥의 걸어가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밥 카우플린의 만세반성 열린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랑이야기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사라 그룹스의 There is a Redeem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응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기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Machine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93.3MHz, 청주 FM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흉흉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 아래서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순간의 쾌락을

생각을 위해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의 길을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삶,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은 험하고 나의 믿음은 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루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또 넓게 많이 또 펼쳐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동행함의 기쁨을 오늘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대통령 손 전화기라도 듣고 계실 텐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안 통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중국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플레이스토어나 또 앱스토어에서 FEBC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죠.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0: 맞습니다.
1: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0: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예,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1: 중국에서의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0: 네, 맞습니다.
1: 그치요? 예. 그때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0: 네. 예.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곳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나는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1: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0: 저는 경기도 쪽에.
1: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0: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1: 그렇죠.
0: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1: 네.
0: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1: 외롭기도 하고
0: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1: 그렇죠.
0: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아.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그렇죠.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네.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그렇죠.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네.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이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의 상당수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요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칸이 상인과 장사찜 운반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 왜곡과 속어 사용을 문제 삼으며 안전원들에 대한 사상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이번 결정은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고용시장과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에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7만 2천 개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쟁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될 경우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유가와 물가 흐름이 미국 통화 정책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가

계약서가 공개도 했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는 여전히 후속 협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핵시설 검증 방식이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 역시 합의문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역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과거 이란 핵 협상이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검증과 제재 해제 범위,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차가 큰 사안으로 꼽혀 향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공식 발효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가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재건 문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란 측은 양해각서에 페르시아어 공식본을 함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검증 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후속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산 화석 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22%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으며 풍력 터빈과 배터리,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 변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등 새로운 산유국들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상회의 사전 의제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된 건데요.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들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용 칸이 상인들과 장사짐을 실어 나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를 호송하던 안전원과 열차 승무원

안전원이 단속판 사용 문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방 간 이동이 제한돼 열차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철도 관계자들이 웃돈을 받고 상인이나 물품을 몰래 실어주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날에는 상인들과 짐이 단속판에 채우고 범죄자가 있는 날에도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자보다 장사꾼이 더 많다며 단속판이 사실상 장사칸으로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관련 승무 안전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철도 부문의 만성적인 부패와 뇌물 관행이 계속되는 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속어를 사용하는 안전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안전국 학습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나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사상적 해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과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현실 풍자 형식으로 바꿔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단속해야 할 안전원들까지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은어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도 비판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안전원들까지 주민들이 쓰는 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상적 해이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학습이 안전원들의 사상적 기강을 다잡고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총 10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미국의 8억 달러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자금이 최소 37개국에서 식량 영양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스파우 WFP 세계식량계획사무총장 대행은 이번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레바논의 기아 대응활동 확대와 IT 실향민 가정 현금 지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피해 지역 식량 물류 공급망 강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세계식량계획의 8억 달러, 유니세프의 2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아동보호, 식수위생, 물류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최근 누적 판매량 100억 개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불닭 제품은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만 20억 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60개가 넘는 불닭 제품이 팔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식품업계는 최근 판매량과 성장 속도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강조한 저당, 고단백 제품과 강한 매운맛, 독특한 재미를 내세운 제품들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는 K푸드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콘텐츠와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잿빛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다소 흐린 하늘빛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내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7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0: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m에서 2m, 서해 북부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탈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또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각종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컬이라는 책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자라고 당부하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네 번째,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다섯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을, 그 실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북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다.

불안할 때도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을 구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신앙 때문에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은다고 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송명희 찬송 시집에서 어찌하여 주님은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있는 곳이 많으나 나실 곳이 많지만 어찌하여 주님은 작은 구유에 임하셨습니까? 거처는 많으나 빈 곳이 없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거처는 없지만 나실 곳은 마땅히 않았지만 주님은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왜 쫓아야 합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가깝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주께 가까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등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4개월 차쯤에 접어들고 있는 이옥희 선생님과의 이야기, 북한에서 어떻게 또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장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국이 중국인 줄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지냈던 어여쁜 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수도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곳에서의 일상들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이옥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사슴공장에서 처음 이제 1차 탈북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네, 북한으로 갔다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셨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탈북을 감행하셔서 그 3차 탈북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에 걸치다 보면, 물론 다 들키신 건 아니었지만, 보위부로부터의 감시가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그거를 또 피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그러면 얼마나 머무르신 거죠, 탈북 이후에?
0: 2004년도에서부터 25년도, 2025년 2월까지, 2월 25일 내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오자고 시도하고 버스를 탔으니까 한 거의 20년 됩니다.
1: 와, 20년 동안, 네, 중국에서 사셨어요.
0: 네.
1: 그것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에서 주로 사셨다고요?
0: 네.
1: 중국어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익히게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청소하겠다는 것도 버버리처럼 손으로 밥 먹자 이렇게 청소한다, 버버리처럼 한 6개월 정도

0: 살았습니다.
1: 몸집 언어로 해서 예. 사셨어요. 예. 그럼 2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예요?
0: 예.
1: 한 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이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0: 예.
1: 이 도전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도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동력이 뭐였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의 생활에 너무나도 치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그렇게 안 살리라. 이것이 첫째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중국에서 살 때 내하고 함께 하는 그 시아버지 함께 하는 그 하는 그 사는 그 시아버지 누이가 예수님을 믿는
1: 기독교인이
0: 됐습니다.
1: 세상에.
0: 항상 그 늙은 나이든 분이 책상에 앉으면 여기에다 요만큼 십자표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와. 듣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중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 못 듣고
1: 네.
0: 무슨이라 하는가 이러면서 들었지만 점차점으로 2년 3년 있다가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이 라디오를 듣는 것이 이런 거 조그만 거 놓고 듣는 게 나도 같이 듣게 되면서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게 있기나 있는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고모하고.
1: 그 라디오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중국말로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있기나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런 말을 마구 입으로 하지 말라고 그 고모가.
1: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모분이셨나 봐요.
0: 어쨌든 그거까진 나는 물은 안 봤지만 그림에서 내보고 항상 식사할 때도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1: 세상에.
0: 이래서 내가 그건 또 뭐인가고 그렇게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중국에 있을 땐 어쨌든 고모는 착한 분이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 이 대한민국에 오자고 태국에 도착해서
1: 네.
0: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국에서 살 때는 살벌하게 말하자면 악스럽게 사느라고 약하게 사느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뭐 이래 하면 악수고 이렇게 하던 나도
1: 네.
0: 내 마음과 내 심장 속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태국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거기 오시고
1: 네.
0: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야,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있는 걸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스럽던 나한테도 야,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라면 첫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야,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1: 아.
0: 이걸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1: 어떤 건강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고 느끼셨고 예. 받아들이셨어요.
0: 예.
1: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는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0: 예.
1: 고모가 듣던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0: 예.
1: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곳에서도 바로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0: 예.
1: 우리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0: 예.
1: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방송이 너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0: 예.
1: 이 방송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단순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0: 예.
1: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예. 하나님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한테 모든 걸 개척해 주시는 말하자면 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면 뭐랄까 우리한테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아.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성경이다 하듯이 정말 우리한테 기본 스승은 그 어느 부모나 어느 형제나 어느 친구

0: 것과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스승입니다. 아. 내가 가를 수 있는 악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1: 아멘. 우리의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 예. 하나님.
0: 예.
1: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우리가 감히 그 간극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크잖아요.
0: 예.
1: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 가운데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 어떤 게 변하셨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발끝에 조각돌이 채우듯이 그렇게 살던 나, 내 마음이 지금은 항상 눈을 뜨면 아침에 다 일어나서 첫째로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이렇게 첫째 하고 싶고
1: 네.
0: 다음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과 기대 고름고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고 어쨌든 하고 싶은 내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 건지를 건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도 내가 네. 길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지켜주세요. 걸음걸음 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연히
1: 아.
0: 내 스스로가 누굴 찾는 것이 없이
1: 네.
0: 무슨 엄마나 내 딸이나 동물을 찾지 않고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지기도 힘듭니다. 아버지 난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일은 좋은 직업을 지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 아, 정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고향 청진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 앞으로는 자기한테 모든 행복이 누려지는 것 같아도 그 행복이 영원히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 영원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원히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자매님의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축제의 장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

취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며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한 분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해림교회 복음소망통일부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

0: 임해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 곡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2: 매일 저녁 짧게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3: 솔직히 말합니다. 저를 장난 사람은 길러 남에서
4: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2: 네네.
4: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2: 네, 맞습니다.
4: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2: 네네.
4: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2: 네네.
4: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2: 네 맞아요.
4: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2: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저기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 좀 기억이 납니다. 딱.
4: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2: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4: 네.
2: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4: 학교에서요?
2: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4: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2: 네.
4: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4: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2: 아,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4: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2: 네.
4: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2: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4: 아~
2: 네.
4: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2: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4: 네.
2: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4: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 다 봤을 때
2: 네.
4: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2: 네네.
4: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2: 네.
4: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2: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4: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2: 아, 저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네.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이제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그런 애를 애...

0: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노라조의 노래를요?
0: 네.
1: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0: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네.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1: 러시아에서.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네.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네.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0: 네.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1: 아.
0: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0: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1: 아. 네.
0: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1: 네.
0: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1: 우리 준우 형제님은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0: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1: 그건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0: 어떤 거 할까요?
1: 뭐 인사?
0: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네.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프리벳 미네차부트 김준우 이사입니다.
1: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0: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1: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봐요.
0: 네, 네.
1: 러시아에서.
0: 저는 좀 몇 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1: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0: 네.
1: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0: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1: 네.
0: 뭐 혼자서 그냥 알아서 네.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1: 연인
0: 뭐,
1: 사이
0: 뭐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1: 네.
0: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1: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0: 네.
1: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0: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1: 네.
0: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 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뭔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0: 네 맞습니다.
1: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맞아요.
1: 존재고
0: 맞아요.
1: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0: 맞습니다.
1: 신이 계시고
0: 네.
1: 이런 내용에서
0: 네.
1: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0: 네.
1: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맞아요.
1: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0: 저는 그래도 이제 매

0: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어. 했습니다.
1: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0: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1: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불교도 있고 네네.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네.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0: 네, 맞습니다. 맞죠.
1: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0: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1: 정말요?
0: 네,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것 받아오자고.
0: 아니 저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스님들이 네. 이제 그 친구한테 막 그 청바지라든지 아~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왜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네. 분들 중에서는 네. 이게 좀 닮아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아, 그 이제 기독교랑 네. 북한 뭔가 우상 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하면 이게 차관을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십계명도 그렇고 네, 네.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맞습니다.
1: 북한의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0: 네.
1: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 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일성을 어디 어느 때도 어느 장소에 임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예, 의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 아, 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담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연어를 아십니까? 물고기 말입니다. 생명체 중에서도 귀소본능이라고 해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생명체 생물이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작은 새끼일 때 바다로 나가서 대체로 3년을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연어 새끼는 10kg 이상 되는 큰 물고기로 성장하게 되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온갖 역경을 헤치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생의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의 생명체가 바로 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 그리운 내 고향을 말할 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어를 예로 든다고 합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임진각이나 강화도로 자주 갑니다.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을 보게 되지요. 실향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말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이 땅의 고향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내 고향이 존재하는데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친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증거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말은 원래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둔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고향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도 그만큼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천지 만물의 주재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소본능 연어처럼 하늘 본능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귀소본능 연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복되고 복된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6월 23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반면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0도, 서울과 광주, 목포, 부산이 19도, 평양과 포항, 대전과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구가 17도, 춘천 16도, 함흥 15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이 28도, 신의주와 강계, 춘천과 광주가 27도, 대전과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해산 25도, 포항과 대구, 여수, 부산 24도, 강릉과 제주 23도, 함흥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 주 우리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공동체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첫째,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오늘은 그 피난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역을 인정하고 도망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곳곳에 돕는 손길을 두세요. 그중 하나가 이방인 잇대예요. 19절에 다윗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방인 개종자이자 망명자인데 공연히 남의 나라 내란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까 다윗이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하며 돌려보내려 합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믿음을 남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망명 생활을 감당 못할 수 있고 특히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교회의 내란에 휩쓸리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답하죠?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해요. 이때는 자기가 이 나라에 온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 떠나는데 어찌 한 주인을 안 섬기겠냐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도 다윗의 인격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감화된 것이죠. 이것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은 감화된 게 아니라 제각기 이해타산으로 유리하다고 여겨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충성은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감화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를 말로 가르쳐 충성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그 사람이 감화되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합니다. 모두가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온 땅 사람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솔선수범에 앞서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넌 이 기드론 시내는 탕류, 곧 어둡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천년 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죠. 다윗도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면서 건너 광야 길로 갑니다. 이 광야는 징계의 장소인 동시에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죄를 인정하고 갈때 나와 함께하게 된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울면서 건너고 있는 어둠의 기드론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앞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의 어두운 탕류를 앞두고 마지막 집이라는 뜻의 벤메르하게 있지요. 이렇게 쫓겨 도망칠 때 그곳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기다립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라고 해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이 블레셋 전장에 언약궤를 메어간 것과 다르지 않지요. 15 광야를 지나온 다윗은 이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궤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처벌에 자신을 맡깁니다.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 제사장 사독과 두 아들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압살롬 곁에 있는 아이도벨의 세상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함입니다. 후세의 구원의 모략에 이들이 꼭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지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내밀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분 손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떼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유익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나요? 학교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해 마음이 요동치다가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고1 때 누군가가 제 고가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저는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지요. 부모님은 제가 울자 시끄럽다고 다시 사면 되지 않냐며 화를 내셨어요. 또 네가 학교에서 너무 나대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며 이 상황을 큐티로 해석하라고 하셨지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인류애가 바닥났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친구들을 의심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 사건의 주권자가 되어 악에 받쳐 도둑을 잡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의 권면대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어 제가 친구들을 의심하고 정죄했음을 털어놓았지요. 경멸의 눈빛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은 너무 이해된다. 나였으면 아마 더 했을 거야. 라며 저를 따뜻하게 공감하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 후 저는 남은 고일 생활을 무난히 보낼 수 있었고 훔친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회개라는 가장 값진 유익을 얻었어요. 제가 앞으로도 제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열심과 감정이 앞설 때마다 오늘의 큐티 간증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를 함께 적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의 피난길에는 충성스러운 이때도 있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사독도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이때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축복하며 언약궤도 자기 수단으로 삼지 않고 도로 돌려보냅니다. 가장 어두운 기드론 탕류를 울며

0: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붙들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어떤 탕류를 건너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며 건너면서도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붙들고 예배와 기도조차 제 뜻을 관철하는 카드로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징계인 동시에 훈련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에 타산으로 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위해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분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광야 같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몰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0: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이권에 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우리를 구원자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0: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신학이란 말이.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아,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족보를 만들고 가정의 형제를 만들고,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학문이라고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가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을 학문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을 철학으로 말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할 때 니체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신은 죽었대. 집안의 원수, 집안의 도둑이란 말이 있어, 성경에도. 다 둘러싸 앉은 우리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를 해고 보니까 아, 신의 존재라는 게 없다. 목사의 아들이야. 신학 공부한 사람이야. 신은 죽었대. 학문은 일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어.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룬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신학이란 말을 놓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요. 우리 삶에 맺힌 열매들로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내진정 사모하는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 땅이여 주를 경배하라.

0: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를 담임하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린 끝없는 선택, 끝없는 방향, 끝없는 결정을 끝없이 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일지, 우리는 거룩한 선택뿐만 아니라 불편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참 어렵고 불편한 선택의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끝없는 갈등 계속되었겠지요. 계속 가야 하는 건지 멈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또 심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상속자를 누구로 세울까? 하나님, 그냥 길운자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을 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택, 행복한 선택보다는 참 불편한 선택을, 불편한 방향을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는 얼마나 큰 갈등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주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브라함이 찾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0: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는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선택과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는 답답함을 선택한 아브라함.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손해이고 아브라함이 미련해 보입니다. 롯은 아주 지혜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을 내어놓으라. 내어놓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내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불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선택이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냐만 결정지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나 염려는 사라지겠죠. 오늘도 참 불편한 내 생각과 다른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선택을 해야만 할 시간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선택은 결국 최고의 열매로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70번님, 지금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 맛보시고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잘된 것도 잘 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내용은 햇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해의 반년을 지나가면서 대지가 달구어지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곧 우기로 우리나라는 접어들기도 하겠지만 이른 아침 지금 이 시간에는 몸을 깨우는 따뜻한 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시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의 물 한 잔, 특히 따뜻한 온수 한 잔의 힘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후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님께 나오십시오. 생명의 주님께 면류관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0: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요나 3장입니다. 요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불순종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징계하시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2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살려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나고 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 부르심.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약한 요나를, 불순종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요나의 이런 모습은 니느웨와도 좀 닮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완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오게 될 때 평균적으로 한 8번 정도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 있다고 그러죠. 어디를 갔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다른 데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라는 권면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의 전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그 전도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쓰고 우리의 입술을 유효하게 능력 있게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걸리고 물고기 뱃속에 빠졌는데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자, 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 요나 1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요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요나가 기분이 나빠서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하나님이 명한 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안 맞고 내가 듣기에 싫고 내가 전하기 싫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 1장에서는 요나가 외쳐야 될 메시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나에게 말씀하신 3장 2절의 이 말씀은 내게 명한 바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명한 바라는 건 뭐냐?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것이면 가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을 내가 전하라고 하든 네가 마음에 들든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서 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포하라고 명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걸 하냐. 저 니느웨 저 강박한 인간들 다 벼락 맞아 죽어야지. 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툴툴대고 그게 내 판단은 내려놓고 기꺼이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한 말을 선포하라고 하자 요나가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죠. 근데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죠. 참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어남이 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한 일어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일어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정말 악독하다고 소문난 니느웨. 자 니느웨를 갔더니 니느웨는 어떤 성읍입니까? 3절 중반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자 여러분 사흘 동안 걸으면 보통 이제 하루에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한 2, 30km씩 걷는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멀게 걸을 때 이제 느껴지는, 예를 들면 복음도 전하고 천천히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는

하루에 10리길, 10리면 4km 정도 되니까 한 3일길이면 12km 정도 됐죠.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는 최고 전성기 때 약 12.5km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이 둘레가 12.5km니까 꽤 넓죠. 자, 그 거리를 쭉 하고, 물론 이제 둘레일 수도 있고, 직진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표현은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좀 지겹게 가깝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속한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 있는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귀한 성읍이죠. 요나에게는 도망가고 싶은 성읍. 4절에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닙니까? 하루 동안. 근데 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요? 3절 중반에 보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간 해야 될 사역을 딱 하루만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외형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최선을 다해 3일 될 때까지 밤낮 꼴딱꼴딱 생하면서 모든 사람 만나면서 해야죠.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고작 하는 게 뭐냐? 하루 동안 간 겁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게 말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럽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 일체 없어요. 딱 한마디. 야, 40일 지나면 너희를 완전 뒤집어져 버릴 거야. 폭삭 망할 거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의 없게 사역합니까? 외형적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와 순종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기쁘게 순종케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무너지래. 정말 성의 없게, 야 인마, 니들 40일 지나봐봐. 쫄딱 망한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에 5절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니,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애도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슬퍼하며 굵은 배옷을 입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니까 6절에 그 일이 어디에게로? 니느웨 왕에게로 들림에. 아니,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들으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건 정말 큰 탄식.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까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왕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간 거죠. 풀뿌리로부터 위로 올라온 거죠. 보통 이제 선교 전략에서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다운탑 방식이 있습니다. 왕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 밑에 전체가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밑에로부터 뿔뿌리부터 잘 믿어서 위까지 올라가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러자 왕은 뭐라 그럽니까? 7절에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사람,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다 굵은 배옷을 입고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하라는 거죠.

0: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회개하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하나님 망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냥 망하게 하시지 왜 또 마음을 바꾸시나 변덕이 있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진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또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시죠.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멸망한다고 선언하고 이들이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 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악한 데도 가서 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라도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이들이 돌아오는 건 얼마나 큰 능력 있고 기적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거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한 대 맞고서는 해야 될 것 같으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없이 성의 없이 겨우 딱 한 번 하루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40일 지나면 무너져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 나조차고 내 마음에 만족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왜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싫다고 그러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주여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준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 니느웨로 간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가 거기서 외치는 40일 후에 니느웨의 멸망은 요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멸이 되든 말든 요나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를 하네요. 왕을 비롯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들과 함께 대대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을 보시며 니느웨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죠. 더구나 이들이 죄를 고백하는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 신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드린 회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로 요나의 예언은 묻혀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묵상하신 대로 승리해 주십시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을 위해 남겨진 은혜의 몫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구약에서 어떤 관계들을 상징적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딱 세 가지.

이 그 딱 세 가지라기보다는 그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쉽게 그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구약에서 미리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계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죠. 그 두 번째 관계가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죠?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죠. 그 예수님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성령이 약속의 땅에서 심고 거두는 역사들. 또한 다윗이 그 피를 뿌려놓은 자리에 성령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위에 성전을 지으시듯 지혜의 영으로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그 예표가 바로 예수와 성령의 관계를 뜻하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예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에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역할과 엘리사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미 앞에 설명한 대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듯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의 그런 엘리사의 초점은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들을 세어보면 대표적인 게 16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1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가른 기적이죠.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가른 기적이고, 두 번째, 여리고의 죽은 물을 세 그릇의 소금으로 고친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델 향한 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앙곰 둘에 찢어지는 기적이 있었죠. 네 번째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간 이스라엘 군대에 물을 공급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가난한 가부 과정에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풍성하게 한 기적이었죠. 여섯 번째는 자녀가 없는 수넴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수넴 여자의 그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낸 기적이었고, 여덟 번째는 독이 든 국에 가루를 솥에 던져 먹을 수 있도록 한 기적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빵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었고, 열 번째는 요단강 7번 씻는 것으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한 기적이었고, 열한 번째는 탐욕한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그 문둥병 나병이 발병되게 한 기적이었고, 열두 번째는 물에 빠진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 떠오르게 한 기적이었고, 열세 번째는 사환이 천군천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기적이었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기적이 잇따르고, 또한 열다섯 번째는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보게 한 기적, 그리고 열여섯 번째는 죽었는데 그 엘리사의 죽은 시체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을 때 살아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 기적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좀 딱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 엘리사는 그 기적을 할 때 어떤 순종해야만 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그것을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나타내실 때 엘리야가 뭔가 순종해야만 하는 방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몰랐던 방식도 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의도된 방식을 깨달아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방식이라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순종의 방식이 그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니까 엘리사가 매달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의 그런 영감이 그 기적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림 갖는 것을 네가 지켜보게 된다면 네가 요구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분리되면서 해우리 바람으로 이제 불말과 불금을 와서 태워서 하늘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떠나간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부담도 컸겠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가르며 지나왔던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그칩니다.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더니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기적처럼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그 기적을 행했다. 엘리야의 겉옷에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엘리야의 겉옷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방식을 쓰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그런 물이 죽은 물이에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살리기 위해 쓰지 않았던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그 소금을 그 물에다 뿌립니다. 소금 필요한가요? 마실 물이 되려면 소금이 없어야 될까요? 소금이 들어가야 될까요? 전혀 그 기적과 방식이 연결고리가 우리가 상상하거나 계획하거나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베델을 향하는 길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선지자임에도 조롱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저주해서 암곰 둘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찢어 죽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픈데 그 일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엘리야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냥 조롱당하고 말겠죠. 엘리야는 그 순간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정에 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죠. 과부가 빚을 지게 돼서 더 이상 삶이 어렵다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부탁하냐면 가서 무엇을 빌려오라고요? 무엇을? 그릇을. 그 그릇을 빌려오니까 그 남은 참기름으로 그게 부으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병의 기름이 중지되지 않더라는 거죠. 가부는 알았을까요? 그 그릇 빌려오라는 것이 그 기적이 될 줄을 처음부터 좀 얘기해 주든지 네가 빌려오는 그런 만큼 기름이 찰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뭘 원하신다고요? 이해되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일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하겠느냐. 순종의 방식을 통해 나의 순종이 점검되고 있는 거예요.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뿌렸더니 독이 사라졌어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그 물 위에 던졌더니 세상에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100명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빵 20개와 한 자루 채소밖에 없는데 모자라다고 해도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누어 죽어라 그랬더니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다 나누어지더라. 특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치료받으러 왔을 때 얼굴 한번 비춰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론이 되면 그 이전에 그 모든 과정은 그 말을 알고 계신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오늘 나에게 물론 치유의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내가 아무리 순종했다 해도 그 순간 치유가 안 나타났다 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없이도 우리는 예수 믿을 거고 그것 없이도 주의 하나님 은혜가 최고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것 없이도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장애와 아픔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일

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 우리 신앙은 거기서 멈춰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치유가 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도 없거니와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고민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그 순종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만약 저에게 순종의 기회로 역사가 나타날 일이라면 그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재어보거나 따지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순종의 여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든 엘리사는 그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감동이 있었던 그 방법에 대한 자기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러나 그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열매 맺음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이들로 세워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은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진정한 성장이고 기적인 거죠. 다른 이들은 이런 판단, 저런 평가, 저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시도하면 안 된다지만 나는 기도만 하면 주님이 하자 하시고 나는 기도만 하면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 하시고 그래서 그 일에 어떤 열매가 없다 해도 내가 그냥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전혀 일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방식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순종해 보겠느냐? 이렇게 해 보겠느냐? 그리고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 순종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 한 가지만이 자랑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라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또 독이든 국이 있는데 그게 가루를 아무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잃어버렸는데 나뭇가지 던져서 둥둥 떠오르게 하는 게 그 나뭇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방식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이유로 순종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순종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순종의 방식에 순종하지 않아서 좀 더 사모함이 없었고 좀 더 기대감이 없었고 저부터 달려나와 무엇이든지 그 결과를 떠나서 내 질병이 치료되든 안 되든 주님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시면 그러면 그 일에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렇게 나가면 될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순종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많은 반성이 있었고 앞으로의 그런 길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전혀 뜻밖의 그 기적이 될 만한 기적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서 아무 조건이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방식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요구될까? 결국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듯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오히려 불신자였던 이들이 첫 걸음에 나와 치료를 받는데 난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리에서 나의 인간적인 건 판단과 결정과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차라리

0: 예수님 처음 만나 치료받는 그들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도전이어야 됩니다. 순종만 되면 기적이 나타날 텐데. 근데 그 순종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턱도 없는 일이고. 뭐?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순종하겠느냐?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이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함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내 평생은 신앙생활 이 자체가 고역이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안 드리면 지옥 갈까 봐 드릴 수밖에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없고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런 갈증 느낌이 없이 목마름, 배고픔, 주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와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더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는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만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신 믿음의 열매이기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순종이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그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다 반대하고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절하고 모든 이들이 이해되지 않는다지만 나는 믿어지고 나는 하고 싶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그래서 그 노아처럼 산 위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순종의 방식을 통해 내가 전적인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결론을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는 나의 순종의 성장을 위해 순종의 방식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 순종의 자세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기 직전에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래요. 참, 저는 이것도 굉장한 위로가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또 그도 불말 불병과의 해오리 바람으로 그냥 죽지 않고 천국 갔다면, 정말 내 신앙에 어떤 자괴감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은혜가 없이 나는 이게 뭔가 연약함에 부족함에 붙들려서 나는 뭔가 이럴 텐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게 참 위로가 돼요. 물론 제가 위로가 받기 위해 엘리사가 병든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 엘리야와는 다르게 병이 들어 죽었다. 은혜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 때문에 엘리사가 병든 게 아닙니다. 은혜죠.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의 병고 나의 마병이요 하면서 그 큰 어떤 영적 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자기 손에 이제 활과 화살을 집어들게 하고 동쪽 창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이렇게 올려줘서 이제 그 동쪽 열린 창을 향하여 화살 쏘라. 화살 쫙 쏘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이제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치십시오. 그리고 화살은 땅을 치는 용인가요? 쏘아 날리는 용인가요? 이 순종의 방식이 또 요구되고 있는데 그 요아스 왕이 그 땅을 치라니까 몇 번만 쳤다고요? 세 번만 쳤는데 요아스는 알았을까요? 그게 세 번만 치고 욕먹을 일일 줄. 그리고 그 한 번에 치는 것이 그 횟수가 아람의 군대를 진멸하는 능력의 기준이 된다는 걸 요아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이 요아스가 아람의 군대를 몇 번 싸워 이겼다고요? 세 번. 만약 요아스가 알았다면 몇 번 쳤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면 몇 번 칠까요? 팔이 부러질 때까지 칠 겁니다. 횟수가 중요하죠. 니 치는 만큼 아람의 군대가 진멸을 당할 거다. 아, 화살 들고 완전 화살 촉이 나무가 다 부러질 때까지 요만큼 남아도 그것 두고 치고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전적 자기 부인과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고. 그러니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이거 하라 하신다면 몇 번 할까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순종이 내 죽는 그날까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작점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를 예측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뭔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하신 그 자체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치라 그러면 멈추라 하실 때까지 치는 거예요. 멈추라 하실 때까지. 내 생각 내 방법에 힘들다 어렵다 그 자체가 내가 순종의 기회를 거절하는 셈이죠. 그래서 열매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주님 방식대로 따르고자 하는 인생. 여러분 이미 엘리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적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엘리사든 우리든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도 소금 들어서 물에 던질 수 있어요. 우리도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 던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사안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적군의 군대에 눈이 감기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전혀 순종의 방식이 내 평가와 판단에 이해되지 않으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다.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나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시간이 지나 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장래 행렬이 도적들을 만나 도적들을 피하기 위해 장래 행렬 중인 그 죽은 시체를 그 엘리야의 그 뼈가 있는 무덤인 줄 모르고 던졌겠죠.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야의 죽은 뼈에 닿았는데 살아나더라. 그럼 엘리야의 뼈의 능력인 건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가요? 엘리사의 순종이 바로 자기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엘리사의 시체의 뼈에 시체가 닿았을 때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기적은 전적 부인과 죽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나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0: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의 방식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은 기회로 쓰겠습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깨어있고자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자 했을 때 그런 남들이 볼 때 미친 일이 순종의 방식이 되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순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가 남겨진 것인데 그러기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듯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하늘숲교회 강남웅 목사님입니다.
1: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선악의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대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와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마라톤 대회에서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해프닝, 아직까지 기억된 해프닝이 2013년도에 있었어요.
1: 실화군요.
0: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풀코스 마라톤 대회였는데 당시 진행요원의 실수로 코스 안내가 잘못되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졌는데 1위로 달리던 선수는 자신이 미리 익혀둔 코스를 소신대로 바른 길로 찾아가 달렸는데 그 뒤를 바짝 쫓아오던 2위 선수는 이내 진행요원의 잘못된 손짓을 따라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 아이고야.
0: 근데 그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그 뒤에 달리던 5천 명이요? 참가자들이 다 앞사람이 맞겠지 하는 생각에 아무 의심 없이 그 뒤를 맹목적으로 따라 달린 거예요. 2위부터는 5천 명이 다 잘못된 길을 간 거죠.
1: 아이고야.
0: 결국 260m가량을 덜 뛰게 된 5천 명의 선수들은 코스 규격 미달로 전원 완주 기록이 무효가 되는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목사님.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도 혹은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1: 세상에, 나 40km가 넘게 뛰었는데 완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다니.
0: 그러니까요.
1: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수천 명의 베테랑 마라토너들도요, 그렇게 한순간에 휩쓸릴 수 있는데요.
0: 맞아요.
1: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습만 보면서 달렸기 때문일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인생이라는 마라톤도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내 앞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대세가 어느 방향인지 본능적으로 살피면서 살아가는데요.
0: 진리랑 상관없이.
1: 그렇죠. 남들이 다 저쪽으로 뛰어가니까 저 길이 대세구나. 저 길이 성공하는 길 같고 저 방법이 정답인 것 같아서 아무 의미 없이, 의심 없이 내 걸음을 우르르 보태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지혜는 세상의 화려한 행렬을 맹목적으로 뒤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두신 원래의 바른 길을 묵묵히 걷는 데 있는 거겠죠.

0: 남들이 다 넓고 편한 우회로를 택하더라도요,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소신 있게 걸어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1: 네.
0: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 아멘.
0: 아멘.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유행과 속도에 마음 뺏기기 쉬운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하루는요, 내 눈앞에 대세 대신에 우리 걸음을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1: 아멘.
0: 예, 어제도 사실 뭐 속 시끄러운 일들로 그 밤잠을 설치신 분도 많이 계실 테고 그렇지만 또 아침에 또 새로운 하루를 똑같이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그렇죠. 됩니다.
1: 아침을 시작.

0: 화요일로 하루 당겨서 우리 명품 배우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1: 아니, 명품 배우들을 하루 일찍 만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양해라니요.
0: 그렇죠. 목사님과 저는 이런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데 또 이렇게 정돈이 잘 되시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바뀌는 거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요일이 바뀌면 이 날짜 코너가 바뀌면 요일이 막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명품 후에 잠시 후에 뵙고 저희가 이번 주에 갑자기 요일을 바꾸는 이유는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을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 특집 방송이 이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기드온의 네. 300용사를 모집하는 네. 기드온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려고 300명 모집합니다 했는데 네. 아직 300명이 안 찼어요.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 아말렉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0: 그래서 내일은 내일 좋아하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기존의 300용사 프로젝트 모집 방송을 저희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미 참여하신 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은 난 청주 때 이번에 마음을 다해서 했다 하시는 분들 기도해주시고
1: 예. 예.
0: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 함께 하셔서 예 여러분 다 채워졌습니다. 출장합시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목사님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에서는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들어오셔서 채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만나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이나 어플에서 네. 만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링크 클릭하셔서 만나 매일매일 손글씨와 손그림으로 만들어드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0: 그렇죠.
1: 오직 대전극동방송 좋은 아침에서만 보내드리는
0: 그렇습니다.
1: 말씀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 마음에 듭니다. 목사님.
1: 아하.
0: 뭐가 좀 마음에 듭니다.
1: 오직 이곳에서만.
0: 그렇습니다. 네. 자, 1225번님께서
1: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오프닝 말씀이네요.
0: 네.
1: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지체들을 본받으면서 따라가야겠어요. 저도 그런 길을 인도하는 제 역할 잘 감당하도록 주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0: 네.
1: 우리 가족들과도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 함께 걸어주세요. 약간 네. 또 다른 포인트를 그래요. 말씀해 주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그 5천 명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구 한두 명이라도
0: 네.
1: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원래 길인데 하면서 제대로 가줬으면
0: 그렇지 좀 몇몇
1: 그렇죠 몇 명이라도 사람들이 맞아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 했을 텐데
0: 네.
1: 5천 명이 다 같이 그냥 가란 대로만 가니까
0: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누군가 한두 명씩 다 감당해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귀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은 걸 생각해 하는 오프닝입니다. 또 한 번 더 들어왔어요. 떠밀려가지 않도록 말씀의 닻을 꼭 붙잡고 있겠습니다. 아멘.
1: 아멘.
0: 그죠, 목사님. 떠밀려가기 쉽다니까요.
1: 맞아요.
0: 네.
1: 그냥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러면 그 일이 맞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1: 왜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했었는데 세 명이 아무것도 없는 데를 손가락질로 이렇게 조그바 하고 있으면
0: 네.
1: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0: 그러니까.
1: 웅성웅성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본질이 없는데도 거기에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0: 네.
1: 사람들이 많으면.
0: 옛날에 목사님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학교를 하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길을 거꾸로 간다는 게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1: 쉽지 않죠.
0: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예. 거구나. 제가 한번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1: 연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연어 맞나요? 예. 그거 거슬러 오르는 거?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7902번님.
1: 오늘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병 중에 계시는 정권사님, 김집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0: 아멘.
1: 정권사님, 네. 김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예, 우리 조치원 세종시민교회 대학청년부가 유럽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1: 이야.
0: 있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막 이런 과정들 가운데 계신데 예, 꼭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청년들의 선교여행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네. 장로님 부모님 모시고 새벽마다 다녀오는 차 안에서 지금 극동방송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0: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남편이 감기 몸살로 며칠 고생하고 있어요.
1: 아이고.
0: 치유의 주님께서 남편.

0: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네. 모두 모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또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음 찬양이었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라.

0: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또 오늘 헷갈리실 분 계실까봐. 오늘 이번 주만 하루 당겨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명품 배우들을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춘희 집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영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탈무드 인생극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는 오늘 이거 듣고 참 맞다. 아, 그런 생각을 몇 번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1: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어, 맞아. 이러실 것 같아요.
0: 그거지.
1: 이거지.
0: 어, 미리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3: 네, 네. 저는
0: 역시.
3: 네. 저는 다윗의 물맷돌. 그 목동 시절에 있었던 물맷돌의 그 다윗의 물맷돌이 생각났어요.
0: 점점
1: 유명한 그 설교 있어요. 예.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0: 네.
1: 어떤 목사님께서 당신에게는 물맷돌 다섯 개가 당신 손에 있습니까?
0: 예.
1: 그 다윗이 평소에 이렇게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1: 아,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0: 네.
1: 뭔가 이렇게 알듯 말듯하게만
0: 뭐지?
1: 얘기해야 되는 기술.
0: 뭐지요?
1: 이런 게 방송 기술이거든요.
0: 네, 스포하지 않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최 목사님?
2: 아니요. 없습니다.
0: 맨날 없대.
1: 아, 이게 왜냐면 탈무드가
0: 네.
1: 반전이 항상 있어요. 항상
0: 그러니까.
1: 말이 조심스러워요.
0: 그렇습니다. 자, 탈무드 인생극장. 오늘 한번 어떤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 인생극장 제11화. 밭에 묻힌 보물.

0: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드세요.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준 아버지.
1: 첫째야, 둘째야, 그리고 박내야, 평생 가난한 아비 만나 고생만 시켜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서 가슴이 메어지는구나.
0: 아버지,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1: 얘들아, 저 남쪽 언덕에 내가 평생 품어온 밭 한때기가 있다. 적 밖에서 다들 버린 땅이지만, 얘들아, 이 애비 말을 명심해라. 그 밭 깊은 곳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위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내가 힘입어 다 파내지 못하고 묻어둔 보물 항아리다. 너희가 직접 깊이 파서 그것을 꼭 찾아라.

0: 야, 그만하자. 야, 그만해. 벌써 아유. 일주일째야. 아우, 손바닥이 다 뒤집어지도록 파냈는데, 야, 이거 흙먼지 말고 뭐가 더 나오겠냐.
1: 아유, 그래도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 쓸모없는 밭덩어리 어딘가에, 아니, 가문의 대를 이을 거대한 보물이 묻혀있다고. 아니, 형님, 혹시 막내가 우리 모르게 밤에 와서 빼돌린 거 아닐까?
0: 어?
2: 아, 저 형님들! 어이. 아, 여기 와서 이 돌들이나 좀 같이 골라내 주십시오! 아직 저 아래쪽 땅은 손도 못 댔습니다! 아!
0: 아휴, 막내, 너는 속도 없다. 야, 당장 이번 달 처자식 먹여 살릴 돈도 급하고. 아이고,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빌린 돈 이자가 날짜 코앞인데. 야, 언제까지 이 마른 흙만 파고 앉아있을 거야? 아니, 보물 항아리가 나올 거였으면 벌써 솔직히 걸렸어도 진작에 걸렸어야지.
1: 아휴, 맞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흐려지셔서 거짓말을 하신 게 틀림없다고. 아유, 평생 우리에게 가난만 물려주셨으면서 떠나시는 길에 남기게 고작이 돌밭이라니. 보물은 무슨. 아유,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고생만 시키네. 이런 쓸모없는 땅덩어리. 아예 난 더는 미련 없어. 아예 나 도심으로 나가서 장사라도 할 거야.
0: 아유, 나도 간다. 야, 이런 죽은 땅에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아이, 막내, 비전한 놈아. 헛고생 그만하고 너도 빨리 짐 싸라.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말대로 당장 내일부터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무얼 찾겠다고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이웃들은 저를 보며 미련하게 죽은 땅을 파고 있다고 비웃는데 아 정말 이 흙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기는 한 겁니까?

0: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결코 허황된 신기루를 심어줄 분이 아니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이 자리를 지키라 하신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겠지요.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파보겠습니다. 제게 허락된 땅이니까요.
1: 첫째와 둘째는 눈앞의 대박이 보이지 않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홀로 남아 그 계절 내내 그 딱딱한 땅을 뒤엎고 돌을 골라내며 밭 전체를 깊숙이 파고 또 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0: 야, 이게 다 뭐야? 아니, 이 죽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곡식들이 많이 자란 거냐?
1: 이게 밭 전체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했잖아. 막내 너, 당장 장례비도 없던 놈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귀한 종자들을 다 구해다 심은 거냐? 너 정말 우리 모르게 보물 항아리라도 찾은 거야?
2: 황금 항아리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형님들.
0: 없었다고? 아니 그럼 돈 한 푼 없이 이 거친 돌밭에 야, 이 엄청난 수확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2: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보물은 흙 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과 제가 보물을 찾겠다고 이 땅을 수없이 파헤치고 뒤집는 동안 이 거칠었던 흙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바뀐 겁니다.

0: 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보물이라는 게.
1: 네. 아. 형님들, 아버지는 우리에게 눈앞에 찰나에 일확천금을 쥐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일하면 매년 정직하게 배를 채워줄 살아있는 일터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발밑에 진짜 보물을 두고 가셨던 거죠.
2: 우리는 매일 아침 로또 같은 대박이나 눈앞의 화려한 성과라는 보물 항아리를 기대하며 일터로 향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그 보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왜 내 삶은 이토록 척박하냐며 쉽게 괭이를 내팽개치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감추어둔 진짜 보물은 내가 매일 지루하게 반복하는 그 평범한 일상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묵묵히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지는 그 성실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기름진 땅으로 가꾸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주한 그 고된 일터는 결코 헛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된 나만의 보물밭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그 밭을 정성껏 일구어 나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드라마 들으시고 마음에 남은 생각이나 짧은 고백이 있다면 문자로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아침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0: 오늘 탈무드 인생극장에서는 밭에 묻혀있던 진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터에서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거나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것 이런 걸 상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아침 새날 주심을 감사하면서 수고할 때 그 수고를 통해 주시는 밭을 갈아지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밭에 감추인 보물인 줄 우리가 또 바라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야, 오늘 또 탈무드 인생극장 반전이 있었어요.
0: 예. 예. 아,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는 네. 우리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비유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랑 네. 그리고 돌짝밭의 비유.
1: 돌짝밭의 비유.
0: 그렇죠. 이 씨가 뿌려질 때 그냥 씨를 많이 뿌리거나 혹은 또 씨를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 네.
0: 밭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아.
0: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것처럼 이 돌짝밭을 갈아엎는 게 우리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제일 중요한 거다.
1: 아.
0: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밭을 또 이렇게 회개하고 안에 있는 돌덩이들 주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 맞습니다.
0: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네. 우리 주임사님 어떠셨어요?
2: 네. 저는 이제 그 제게 주신 물맷돌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성실하게 제가 사실은 제 직장에서 같은 계통에서 지금 36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1: 와.
2: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 중간에 그만둘까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1: 네.
2: 같아요.
1: 아. 그 시작할 때 그 다윗의 물맷돌
0: 그쵸.
1: 평상시에 이렇게 잘 네. 훈련되어진
0: 그렇죠.
1: 그게 필요하다 사람들은.
0: 내가 다윗이 그냥 우연히 주님만 기대하면서 순수하게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니다.
1: 그렇죠.
0: 물맷돌 다섯 개 들고 나가거든요. 다섯
1: 네.
0: 개라는 거는 이 내가 요걸 한 번 던지고 실패해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다섯 번을 골리앗이 다가오는 순간에 던질 수 있다. 훈련됐다.
1: 네.
0: 요거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청년 네. 설교거든요. 청년들 여러분 손에는 물맷돌 다섯 개 있습니까? 하시는
1: 아,
0: 그런
1: 그렇지.
0: 설교 있었어요.
1: 그냥 넉넉히 그냥 하나님 일하시기만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 기자님.
3: 아 예. 누구나 다
1: 네.
3: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돌밭이 뒤집어지는 시간.
1: 맞습니다.
0: 아~
3: 견뎌야 됩니다.
1: 아, 맞아, 맞아.
3: 네, 예. 포기하시지 마시고.
1: 네.
3: 오늘 돌이 나오면 그 다음날 돌이 안 나올 수 있겠죠.
1: 네.
3: 내일, 내년에는 뒤집어지겠지. 내후년에는
1: 네.
3: 뒤집어지겠지.
1: 아, 네. 아~ 그렇게 열심히 보내신 곳에서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렇게 수학의 계절이.
0: 예.
1: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좀 있습니다.
3: 아, 수학의 계절.
1: 예.
3: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0: 아.
1: 아, 그렇군요.
3: 아, 네.
1: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하네요. 네. 9734번님.
0: 저는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주님이 놓지 않으시는
1: 아.
0: 물맷돌 같은 사랑을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네. 8056번님.
3: 오늘 아버지의 유언처럼 돌짝밭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회개하며 걸러내어
1: 아.
3: 삶에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212번님.
2: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가셨지만 삼남매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 쉴 수 있는 흙집을 손수 지어주셨거든요.
0: 네.
2: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와.
1: 그러니까 가면 늘 이렇게 아버지

0: 아버지 품암처럼 평안한 흙집 손수 이렇게 다
1: 직접 지으셨대요. 집을 세상에나.
0: 예. 그러네요.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5809번님.
1: 오랫동안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아들 갈고 갈아서 좋은 땅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참 오늘 이야기 잘 아는 얘기인데 저에게 묵직한 아픔을 주는 이야기네요. 오늘도 좋은 아침 감사합니다.
0: 이 모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 과정이 결국 돌짝밭에 돌을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1: 그럼요.
0: 헛된 과정이 아니라. 네.
1: 필요한 과정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 0714번님도요.
2: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지금의 제가 있음에도 나의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해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서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 예배자들 되길 오늘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1440번님도요.
3: 오늘은 새로운 일터로 첫 출근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신 귀한 자리라는 생각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네요.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예. 아, 첫 출근
2: 축하드립니다.
0: 축복합니다.
1: 축하합니다. 아,
0: 네. 오늘 같은 마음으로만 일할 수 있으면.
1: 매일 첫 출근할 때의 그 마음. 멋집니다.
0: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9818번님.
1: 막내 아들처럼 성실의 물맷돌을 늘 지며 살아가길요. 탈모드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여기는 좀 반전의 이야기인데.
2: 네. 밭에 보물이 구하네요. 만나주세요. 시골에 작은 밭이 있는데 옆에 산주인이 다니던 길을 파고 들깨를 심었네요. 우리 다니던 길을 잃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0: 아, 어떡해.
1: 아하.
0: 네. 밭이 있는데 다른 분이 그냥 먼저 선점해 버렸네.
1: 그러니까 길로 네. 쓰던 곳을 밭으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길이 없어졌는데.
0: 네.
1: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길은 옆으로 다니다 보면 또 길 되지 않나요, 그냥?
3: 이삭이 우물을 파듯이 네. 옆길로 또
0: 하다 보면. 네.
1: 다니다 보면은 그게 또 길이 되고 그럴 거예요, 아마.
0: 그렇습니다. 네. 1124번님이요.
3: 돌짝밭이 아닌 옥토밭이 되어 씨앗이 싹틀 수 있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 아멘.
0: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탈무드 인생극장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삶을 좀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예. 오늘은 예. 특별히 내용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는지 문자가 많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새로운 사명감이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 길을 달려갈 때가 많잖아요.
1: 예.
0: 근데 분명히 약속 응답을 받고 뭔가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진짜 내가 이걸 제대로 응답받고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가면 무언가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계속 돌짝을 걸러내고 걸러낸 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알고 보면 그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달랐던 거죠.
0: 네.
1: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주시겠다고 한 무언가가 내 생각은 뭔가 거대한
0: 네.
1: 큰 이벤트인 거고
0: 맞아요.
1: 하나님 생각은 네. 그냥 그 자리 자체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0: 네.
1: 그게 바로 그 무언가였을 수도 있는 거죠.
0: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이 반복되고 차곡차곡 쌓여서 그때서야 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거였구나
1: 네.
0: 라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이 네. 진짜 수요일이면 좋겠다.
3: 아,
0: 수요일에 가고 싶어서
3: 맞아요.
0: 야 이런 분도 계시군요. 아 오늘도 벌써 수요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거는 또 저만 하는 거죠.
3: 아 근데 아까 네. 제가 그 댓글을 네. 보면서 이제 좀 마음이 뭉클했던 게 어떤 네. 노 권사님이 한 분 생각났어요. 치매가 걸리셨는데
0: 네.
3: 치매 걸리셨는데 계속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예배 드리는 날 아니요? 낮에도 오시고 틈만 나면 교회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0: 세상에.
3: 그 노건사님의 그 치매에 걸렸는데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1: 와.
3: 아, 뭐 그랬어요.
0: 네. 네. 자, 마지막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1: 우리 한국의 척박하고 도저히 열매라는 건 보이지 않았던 척박한 땅에 복음 들고 선교적 삶을 살아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하게 하는 탈무드 이야기네요. 야, 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많은 선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0: 아멘. 아, 같은 이야기에 이렇게 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다 다르네요.
1: 와, 맞아요. 선교사님들 그분들 대부분은 평생 한국의 교회가 제대로 뿌리내리는 걸 보지

0: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1: 그러네요.
0: 꿈만 꾸고 돌아가셨어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예.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가 그 열매를 다 알지 않습니까?
1: 예,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돌짝밭처럼 아 바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오늘도 성실하게
0: 아멘.
1: 이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아멘.
1: 자, 우리 명품 배우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거 들어야죠. 천국은 마치.

0: 천국은 마치 금요일 라이브 워십 앨범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정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중한 보물을 우리는 예.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1: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천국은 마치 비유 시리즈에서 네.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비 있고 진주장사 비유 있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진주장사에서는 그것을 사는 사람이 천국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인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또 우리는

0: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보물들이에요.
1: 아멘.
0: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1: 아멘. 아멘.
0: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감사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1967번님.
0: 안녕하세요, 피디님, 목사님. 2년 넘게 드린 기도에 어제 응답받았네요. 젊었을 때 13년 근무했던 직장을 다른 일 하다가 다시 가고 싶었는데 6년 넘게 티오가 안 나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와,
1: 축하드립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 네. 생명의 말씀 와. 오늘도 기다립니다. 해주셨어요.
1: 6년을 기도하셨군요.
0: 오.
1: 응답받으셨어요.
0: 일하던 직장에 다시 가고 싶은 그 마음도 되게 네. 귀하네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또 기도가 필요하네요.
0: 아버지, 오늘 성대암 수술하는 친구의 남편 이은종님. 예수님을 몰라요. 주님, 이은종님 꼭 만나주세요.
1: 아멘. 아. 영육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멘. 만나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주에 있는 지인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인데 빠르게 회복되고 또 우리 동생 예은 씨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0: 아멘.
1: 기도해 주셨어요. 0714번님 사연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914번님.
0: 2021년 3월에 계약이 돼서 오송으로 출근하던 첫날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지치곤 했는데 다시 한번 힘내서 네. 저의 일터를 가꾸라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제 주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멋진 적용이에요. 그죠?
0: 예.
1: 네. 축복합니다. 자, 7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노트 함께 나눕니다.
0: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1: 아멘. 아멘.
0: 이 말씀이 무화과나무를 말리시는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그 무화과나무 사건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무화과 왜 무화과나무한테 화내시지?
1: 멀쩡하네요.
0: 이럴 수 있는데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면서 근데 이때 장사하는 물건들이 제사용품들이거든요. 네. 재물들. 그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하셨다고 하십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1: 네.
0: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재물 팔면서 제사하는 집. 뭘 비판하시는 거냐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을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재물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뭐라도 드리면서 기도해야 주님이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
1: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0: 그렇죠. 나 같은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겠어? 뭐라도 좀 드려야지. 그런데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의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연결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니네가 어떤 자인지 중요하지 않아. 니네가 뭐 하나님께 뭘 얼마나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
1: 아멘.
0: 라는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1: 네.
0: 오늘도 믿으면서 구하면 좋겠어요.
1: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약속 노트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광고해드릴게요. 내일 조아는 조금 특별한 방송을 함께합니다.
0: 그렇죠.
1: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으로 함께할 거고요. 여러분 그동안 잘 듣고 계셨을 텐데 대전극동방송의 또 한 해의 사역을 함께 지원하고 기도해 주실 기도원 300용사를 저희가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내일 이렇게 특별히 방송을 네. 편성했다는 것은 아직 모집이 부족하다는
1: 그렇습니다.
0: 것이겠지요.
1: 예, 내일 우리 조화 가족들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아침 7시에 목사님과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삭의 믿음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받은 축복과 생명으로 살다

0: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참 성경의 특별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작과 같은 또 믿음의 계보의 아주 원조가 되는 그래도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개척적인 믿음, 개척적인 신앙이었다면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승하는, 계승하고 깊어지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믿음이었잖아요. 결단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이 결단하는 믿음이었고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보면 도전적이요. 아브라함이 도전적이고 뭐라 할까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 다음에 개척적인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개척했잖아요. 반면에 이삭은 믿음의 가문을 개척했다라기보다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아서 계승했습니다. 계승하는 신앙이었죠.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개척적인, 도전적인 또 모험적인 신앙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고 그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 부모가 믿음으로 받은 축복의 언약, 일구어낸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자녀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자녀들에게로 계승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부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식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저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부모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다르게 그 아들이었던 이삭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고 수동적인 인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처럼 뭐라 할까요? 천사와 막 씨름하는 열정적인 신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이삭의 신앙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삭의 믿음이 약했느냐 연약했느냐 아니에요. 이삭의 믿음은 더 깊고 은근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개척적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완벽한 계승자였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순종으로 삶의 자리를 떠나고 도전하며 뭐 믿음의 일가를 이룬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조용히 믿음의 자리, 은혜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였던 아브라함이 판 믿음의 우물을 더 깊이 파고 지켜가는 이삭과 같은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조용히 믿음의 자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은혜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은혜의 계보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는 그 사람도 중요한 거고 또 지켜낸 그 믿음을 이어줄 줄 아는 그 믿음도 중요하죠. 오늘 첫 시간으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란 사람의 그 믿음은 그 출발점이 태어나는 데부터 있었습니다. 좀 특별해요, 이삭의 출생은.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그의 출생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삭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절망했잖아요. 사라도 절망하고 아브라함도 낙심하고 그래서 어두웠다고요. 정말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처럼 오셔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덮치셨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사라 그 이삭의 어머니의 몸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허락하시고 주신 선물 같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제가 좀 말을 좀 이렇게 당황하게 했지만 진짜 은혜로 얻은 아들이죠. 은혜로 얻은 아들.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실망했을 때, 절망했을 때. 오죽하면 이 엄마가 사례죠. 이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고 너무 좋아서 네 이름은 웃음이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내가 이렇게 낙심스러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태어났니? 이 엄마는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그게 신기하고 감사해서 너를 볼 때마다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웃음이다. 그래서 이삭 아닙니까? 제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겪고요. 절망도 당하고 슬픈 일도 만나지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에요. 그 어두운 순간,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정말로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웃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웃게 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시편 30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의 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오만하고 교만하게 내가 잘난 듯이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종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셔요. 그래서 때로는 노여움으로 매를 드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잠깐이래요.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기다리고 사모하면 그가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잖아요. 저녁에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 참 아브라함과의 사라는 울면서 인생이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대가 끊어지니까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울면서 앉아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붙잡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은요, 왜 이 출생의 사건이,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삭을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귀에 피가 나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아들아,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정말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인간적으로는 너를 낳을 수 없이 나이가 많아서 엄마도 경수가 끊어지고 너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야. 너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주신 선물이야. 따라합시다. 너는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태어난 거는 엄마 아빠가 건강해서 엄마 아빠가 애를 낳을 만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 특별한 은혜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번 해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연스럽게 이삭은 이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또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야. 내 이름을 왜 엄마 아빠가 웃음이라고 졌을까? 아, 은혜로 시작한, 기쁨으로 시작한 내 인생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나는 잘 되리라. 왜? 은혜 위에 은혜로 받은 인생이니까 나는 잘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야 나라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조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구나. 나는 참 은혜구나. 그런데 이삭의 인생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사드리러 가자고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자고 모리아라는 산에 올라가더니 재물은 안 가져가고 자기를 데려가더니 아버지가 장작을 펴놓고 자기를 잡아서 죽여서 재물로 드리겠다고 장작에다가 자기를 번쩍 들어서 눕혀놓은 거예요. 장난인 줄 알았더니 목을 딱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칼을 들어서 시퍼런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따라해봅시다.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글쎄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만 들렸는지 이삭도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니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철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자기를 다시 들어서 그 죽음의 제단에서 내려놓고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손을 잡고 다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 이삭과 내려올 때 이삭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내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뻔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았구나.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무슨 인생이라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 거기서 죽었어야 돼. 아니 죽을 뻔했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목을 잡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데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사이에 아차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나왔으니 야 나는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는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양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 있구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 이삭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이 교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의 이 못난 성품, 나의 욕심, 나의 음란, 나의 이 모든 죄악,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제단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수양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에 올라가심으로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심으로 나는 그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제단에서 건진받아 내려온 인생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죠. 우리는 다시 산 사람, 다시 받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칼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 모두는 죽음과 저주의 제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특정하는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삭은 그래서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았는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늙었을 때 이삭이 이제 커서 한 4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머니였던 사라는 벌써 죽었어요.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아들의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늙었고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아들은 저렇게 혼자 거하니 내 아들에게 아내, 우리 집안의 좋은 며느리를 맞이해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그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귀숙감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우리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집창금을 많이 가지고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의 땅에 갔더니 마침 아주 아름다운 규숙감 리브가죠.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그 집안으로 가서 그 집안 부모, 형제, 오빠들에게 다 허락을 받고 리브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4장 길잖아요. 앞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뒤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를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내감으로 신부감으로 택해서 이삭에게 데려올 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63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나팔들이 오는지라.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 평범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녁 때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한 다음입니다. 그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리저리 양떼를 데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피곤하잖아요.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까 아니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텔레비전 볼 수도 있고 다른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삭은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먼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이삭의 신앙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단서 같아요. 묵상할 줄 아는 사람. 뭘 묵상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이삭은 날마다 습관처럼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 뭘 묵상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 나는 죽었다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다시 죽음의 제단에서 건진받아서 덤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왜 살려주셨고 나라는 사람을 왜 이 땅에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가문과 언약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지켜낼 줄 아는 은혜 안에 머무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도 일을 하다가 저녁때 되어서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이 와요.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한 여인을 이삭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 종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온 며느리가 말하자면 아내야. 아니 내 인생은 내 건데 아버지가 무슨 내 인생을 또 내 결혼을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겠나.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 여러분은 다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아니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왜 부모님이 결혼까지도 좌지우지?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뜻에 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26, 17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거역할 수 없어서 받아들였을 수 있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의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내 인생의 배필인 니브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랑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진실로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몸에 체화되게 하고, 묵상을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체험해 나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나에게 많은 일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삶을 떠나서 일상을 초월해서 날마다 조용히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하며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복을 누렸던 비결이었어요. 이삭이 평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비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굴곡은 있었겠지만 더 은근한 끈기, 신앙 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신앙을 묵상을 통해서, 묵상은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체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삭이란 사람의 삶은 그 인생 물려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삭이란 인생의 의미였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내 생명과 내게 주신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삭이 묵상했던 것은 항상 그거였을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나의 부모 세대가 눈물로 읽어놓은 신앙의 터전, 우리 하늘문결하는 교회의 영적 유산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마땅히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 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내 삶은 진정 은혜에 대한 응답인가? 하나님이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도 그래서 능력이고요, 묵상도 은혜이고요, 묵상도 은사입니다. 주일마다 목회자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한 절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줄 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줄 안다면, 묵상할 줄 아는 인생,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아, 나의 인생은 은혜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덤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붙들고 싶을 때, 저도 있거든요. 욕심이 생기고 뭔가에 집착을 하고 막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인생이 이미 죽어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나를 그 죽음의 제단, 절망의 제단에서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셨기에 나는 거듭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뭐가 더 우리가 바랄 게 있고, 뭐가 아쉬울 게 있고, 뭐가 더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야 집착해야 될 게 있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렇지, 내가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일에 목을 메고 살까? 왜 이렇게 집착하며 살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참으로 거듭난 인생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많은 문제 앞에 큰 모습으로, 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0: 덤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거룩한 신앙의 계승자,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니었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고 우리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우리의 믿음이 저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깊어지고 체화되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됩니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깨진 그릇이 되면 날카롭게 변합니다. 힘겨운 세상 이곳저곳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시름 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고 다시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비춰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 운명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진 인생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나가면 그 가정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나만 믿는 게 아니고 첫째 내 가정, 내 가족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가 가족을 구원하고 남을 구원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1: 네, 너무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기 좋은 데로 오산에 살다가 일로 이사 왔습니다. 청평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도유선입니다. 매일 라디오를 날마다 듣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헌거 가지고 있으면 라디오만 듣고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앱으로 극동방송을 매일 애청하고 계신 도유선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네, 처음에 제 신랑이 아프셔가지고 81년도에 이제 많이 아파가 서울 원자력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대장암을 수술하라는데 그래 하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우리 학교 딸내미 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수술하지 말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라 이래가지고 금식기도원 찾아가가지고 이제 여의도 가가 대형 버스를 타고 여의도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5일 금식하고 고쳐가지고 아무 간병원 데도 없고 5일 동안 금식하고 와서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그전에 밥도 못 먹었거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누구든지 막 보고 교회 가락하고 전도도 하시고 새벽기도 쭉 싸고 그래가지고 또 10년 동안 오래오래 안 아프고 사시다가 57세에 돌아가셨어요.
2: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복주신 하나님께서 도 권사님 남편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1: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만은 늘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회사 생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 가고 이제 저 예배 시간 애들 꼭 데리고 다니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와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삼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도 권사님은 어릴 적 고향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동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군 벽지면이에요. 자매나 많이 나오는 거기에. 저는 클 때부터 동네에 가면 교회가 조그만 데 있었어요. 그래 조그만 데 어릴 때 저 십자가가 오늘 뭐 하는 데냐고 늘 어른들 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늘 그리워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를 아프게 해가지고 불러주신 거.
2: 나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극동방송을 듣는 좋은 방법이 있지요. 도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어떤 유익을 또 얻고 계실까요?
1: 아, 10년도 넘었죠. 처음부터 무조건 핸드폰으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설교도 목사님 설교도 다 듣습니다. 듣고 또 찬양도 듣고 찬양도 너무 좋아하고 설교도 많이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방송 조금 나 혼자는 노다지 듣고 애들 뭐라 하기는 말고 나 혼자 꽝꽝 들어놓고 듣습니다.
2: 엄마가 즐겨 듣던 극동방송, 할머니가 크게 틀어놓으신 극동방송,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1: 내가 멀리는 못 가도 집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오직 우리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애쓰고 힘쓰니까 또 제가 또 국가에서 이렇게 30만씩 보조를 받잖아요. 그런 건 내가 허탁이 쓸면 안 되니까.

0: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고 그 매월 10만원씩 손자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그래 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산 날까지 하기로 원했습니다.
1: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 극동방송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동역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동우야, 엄마다. 엄마 너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있어. 힘들게 돈 벌고 고생하는 거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 아들도 잘 키우고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정아, 고생이 많다. 산 일하고 힘들고 엄마를 늘 잘생겨주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효순아, 사업한 일이라 고생한데 엄마는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
1: 삼남매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도유선 권사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많이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요. 좀 힘이 없고 좀 몸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게 지라고. 내 기도는 오직 우리 삼남매 잘 되는 거, 또 손자가 잘 되는 거, 이 나라에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나 그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폭소리 오늘 도유선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 다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도원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이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5회 세계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전국연합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제23회 청소년 드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나무아숲학교 권오희 목사님, 찬양사역자 러빔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부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오메가센터 처치 블레싱홀에서 55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마마클럽이 7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7월 연합 마중물 기도회를 엽니다. 나라와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천안 마마클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갈마감리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정림 사모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갈마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논티성결교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여 백강문화원 앞에서 찬양 전도버스킹을 엽니다. 서울 테일라 사모합창단을 초청해 지역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논티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나의 샘이 6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의로 원어의 샘 헬라어 과정 제2기를 진행합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과정으로 원어의 샘 원장 윤영문 목사님께서 강의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갓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JEBS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갓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에 위치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건강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약대 교수 데릭 김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복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열방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펜타코스트 교회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도 은혜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빗자루와 찬송의 멜로디 가득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드란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 월드컵 기간입니다. 뭐 경기를 좀 보고 계실까요?
0: 네, 우리나라 경기 결과는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습니다.
1: 집사님, 만약 누군가가 이번 월드컵 경기에 티켓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갔는데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장 사진만 잔뜩 찍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0: 에이, 그건 너무 아깝죠. 티켓이 있으면 경기를 봐야죠. 경기장에 간 이유가 바로 경기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1: 그렇습니다. 경기장에 갔으면 또 티켓이 있으면 경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